말은 뭐냐면 물론 구원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영이신 완전하신 성령께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성령을 이제 왜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뭐 성령을 안 받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기본적인 말씀들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예수님께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거거든요. 돈이 있으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너에게 돈이 있으라, 너에게 건강이 있어라, 또는 너희에게 뭐 번성이 있으라 이러면 굉장히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의 삶에 밀접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는 평강이요 그리고 평강의 실체인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면 저 은금보다 또는 삶의 형통보다 사업의 번성함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평강인 것이고 평강은 결국 은금에 속한 것이 아니라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또는 상황에 어떤 잘 이렇게 상황이 형통하게 풀어지는 풀어짐의 일이 아니라 근본은 성령이 있는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잖아요. 현대사회를 사는데 현대인들의 내면의 세계의 어떤 공통점은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또 학력과 무관하게 돈을 잘 버는 분도 있고 돈을 좀 어렵게 이제 좀 결핍, 궁핍 속에 살아가는 분도 있고 한데 많으나 적으나 또는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또 연령을 뛰어넘어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또 남녀노소 불문하고 결국 현대의 내면 속에 뭐가 있냐 하면 결국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나 다 불안과 두려움. 이건 현대의 특징, 현대인들의 이 공통된 특징이고 이건 뭐 현대인들만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있는 실체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의 특징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끝없는 확장입니다. 세상이 점점 넓어진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현실세계만 있었습니다. 현실세계. 오늘 출근하고 퇴근하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세계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요 가상의 세계도 있어요. 뭐 사이버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멀티버스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상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무수히 로그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옛날에 로그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기본적으로 뭐 이메일 로그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 세계 한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를 갖고 있다. 나만의 비밀번호. 옛날에 비밀번호는 집 비밀번호가 전부였고 그거 하나만 알면 됐었는데 지금은 뭐 로그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 이제 외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메모지에 적어놓고 막 달력에 적어놓고 휴대폰에 입력을 해놔도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도 또 뭐 실패했습니다. 이런 이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세계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발전을 하면 할수록 미지의 세계가 더 생긴다는 거죠.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됐고 뭐 더 옛날로 올라가면 지금 모내기 시즌이잖아요. 뭐만 잘 내면 됐어요. 모내기 일과 끝내면 하루가 성취된 거예요. 봄에는 뭐 심고 뭐 내고 뭐 이런 거 감자 캐고 마늘 캐고 이러면 그냥 성공한 것인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날날이 발전하는 세계 속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미지의 세계 전혀 모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텔레비전 광고를 봐도 이게 저게 무슨 광고냐 도대체 아주 헷갈리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없는 확장 그리고 전체를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전체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지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가 아니라 전체를 다 알 수 없다는 부분에서 무지한 존재가 되고 또 마무리되지 않는 발전의 연속은 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죠. 그 뭐가 마무리는 돼야 될 건데 마무리가 되지 않고 끊임없는 발전의 연속이라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먹고는 살만한데 문제는 뭐 이렇게 끝없이 확장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누구나 겪고 있습니다. 내일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10년 전만 해도 지금 없던 지금은 있으나 옛날에는 없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런 하여튼 끝없는 확장. 또 하나는 확장만 하는 게 아니라 흘러간다는 거죠. 끊임없이 흘러가고 흘러내리는 어떤 그 물 같은 현대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세상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고정적이고 견고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 길었거든요.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마치 얼음 같은 것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지식의 유통기한이 짧아졌다고 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풍요 또는 어떤 개념이 그게 이제는 금도 가치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정형화된 것이 없이 다 흘러가는, 흘러내리는. 어떤 사회학자는 그 액체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막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면서 나는 어디 서 있어야 하는가. 흘러가는 시대 속에 함께 군을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연어가 그 막 때로 이어지잖아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연어 때. 거기에서 도태되면 잡아먹히는 것이기에 끊임없이 어딘가로 흘러가는 또는 흘러내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함께 군을 이루어서 맞춰간다는 것은 진짜 예민함과 민첩함이 없이는 쉽지가 않은 거죠. 또 그런가 하면 현대의 어떤 그 풍요의 역설. 뭐가 많아지니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풍요는 우리에게 과잉 활동을 요구하는 거죠. 이제 골프도 배우고 승마도 배워야 돼. 우리 아이들 보면요. 우리 때는 학교만 다녔어요. 우리 때는 하면 안 되겠죠. 진짜 학교만 다녔고 학교도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끝이었어요. 뭐 숙제는 뭐 대략 하면 되고. 근데 지금은 그 좀 잘 키우려면 승마도 가르쳐야 돼요. 골프도 가르쳐야 돼요. 영어학원도 다녀야 돼요. 그죠? 배울 게 너무나도 많은 거죠. 이 풍요한 사회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수많은 어떤 활동을, 과잉 활동을 요구하죠.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 피곤한 거예요. 애어른 할 것 없이 다 피곤해 지쳐 있는 거죠. 이게 그 역설이죠. 물질적 어떤 풍요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알아야 할, 또는 먹어야 할,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이제 끊임없이 그런 풍요 발전 또는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소비가 되는 거죠. 결국 이런 현대의 사회의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결핍, 더 많은 결핍, 풍요한 것들이 많아질수록 결핍을 또는 확장되어가는 어떤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들을 그 세계 속에서 무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희한하게도 전에 없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문 열고 자도 괜찮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그죠? 그러면 결국 더 많은 이제 두려움이 생겨지게 되는 것인데 결국 사람의 내면 속에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강은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는 평강을 만들 줄 알았죠. 그래서 힘으로써 막 군사력으로 정치 어떤 일원화를 만들고 아주 그 뭐 획일적인 전체주의 같은 다 호적 해 그러면 뭐 누구도 예외 없이 만삭인 여인도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평화를 또는 평강을 추구하려 했으나 평강은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여러분 마찬가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더 많은 세계를 확보하고 또 빠르게 흘러가는 어떤 유동사회 속에 맨 앞에 선두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 감당하기 힘든 이런 버거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보면 오늘 본문이 부활을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처음 나타나신 거거든요. 만남의 장면인데 제자들이 아마도 뭐 어딘지는 모르지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하여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았다고 말합니다. 문을 닫다. 이게 문이라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또는 안으로 들어오는 소통 또는 공간 이동을 위한 어떤 통로인 것이잖아요. 문을 닫으면 안이 되고 문을 열면 밖과 안이 하나가 되고 또 문 닫고 문 열고 나가서 문 닫으면 내가 밖에 있는 이런 개념인 것인데 그 소통 또는 통로 또는 이동 더 나가서 미래 이런 개념이잖아요. 문을 근데 이걸 닫았다는 거죠. 어떤 강한 폐쇄성, 뭔가를 지키고 싶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 웅크리거든요. 돌이 날아오면 웅크리는 것처럼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인간이 됩니다. 휴대폰도 꺼놓고 그죠? 어디에 있는지도 얘기도 안 하고 잠수를 탄다거나 이런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이 불안과 염려와 알 수 없는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루하루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3일이 지났어요. 부활하신다 하셨는데 부활 소식이 들리긴 하는데 그 소식도 두려운 거예요. 진짜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요. 그냥 다 막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진짜 힘들면 눈 감고 귀 막잖아요. 새로운 소식도 두려운 거예요. 부활했다는 소식도 두려운 거예요. 그 정도로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
결국 이들은 스스로

폐쇄적인 삶을 선택을 합니다. 문을 다 닫고 그리고 모든 걸쇠를 다 잠궈서 폐쇄적인 행동 그리고 폐쇄적인 이해 속에서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부활했다는 소식도 말하지 말아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이해 좀 뭐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스스로 일단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거죠. 물론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골방은 있어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골방이 필요한. 근데 지금 본문은 그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폐쇄가 안전이라고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런 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장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누구도 만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다. 지금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 안전이다. 가만히 있는 게 안전이고 숨어 있는 게 최고의 안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까? 전체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체를 알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단편적 문을 닫는다고 하는 단편적 이해라고 하는 개념도 이래도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이제 성령이 나중에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문 밖으로 나갑니다. 사도행 2장에 그죠? 1장은 문 닫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성령 받는 그리고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서 두 번 다시 문이 닫히질 않아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가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 염려, 두려움, 폐쇄적 이해 또는 폐쇄적 행동 또는 집단적 폐쇄잖아요. 이것도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뭔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평강인 거예요. 평강. 이 본문의 평강은 이제 구약은 샬롬이죠. 샬롬이고 신약으로 헬라어로 에이레는데 이게 이제 평안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성령님의 속성과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분의 속성이 우리에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그냥 모르는 분이 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 일단 샬롬, 이 샬롬의 속성 또는 성령님 같은 성령님만이 평강이신데 예수님이 평강이고 하나님 평강이신데요. 이게 평강이라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기 속성이 같은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통전성입니다. 통전성 또는 총체성, 전체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완전성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아요. 고아는 자기 엄마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단편적 이해 같은 거예요. 물론 형편, 우리가 존재로 얘기하면 홀로 남은 존재 이런 거 고아지만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문을 닫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두렵고 어제가 두렵고 지금도 불안한 거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소위 말해서 이제 통전성이 임합니다. 통전성. 그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용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요 뭐 뜨겁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예언은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대요. 오늘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 무언가의 장면을 보는 거예요. 환상. 비전이죠. 비전. 영어로 말하면.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여기서 늙은이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 이분들이 꿈을 꾸는데 옛날 젊었을 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살아볼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교회 고령화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꿈을 꾸는 늙은이가 없다는 게 문제인 것이지 영적으로 열려있다면 고령화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진짜예요. 여러분 고령화가 문제된다고 성경에 나와있던 거예요. 젊음이 교회의 뭐 희망이라고 말한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과 환상과 꿈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현실, 오늘의 현재, 오늘의 일들에 대한 것을 통전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분명히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분명히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면 오늘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면 오늘의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결말이 마침내 궁극에 천국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이미 주어져서 마침내 주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것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 즉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을 것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과거와 그리고 미래 사이에 오늘 주어진 약속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약속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 그리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궁극의 그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을 우리가 오늘 알 때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들 또는 막연한 불안 속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행하시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람이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모든 문들이 다 열려있어요. 과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짐으로 어떤 하나의 특별히 우리 인생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오늘 큰일 났다. 오늘 문제가 터졌다. 오늘 죽을 것 같아. 또 오늘 위험한 일이 벌어졌어. 그러나 거기에 너무 연연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힘든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에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셨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대단한 이야기죠. 오늘 돌이 날아오고 이제 곧 죽게 될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성령은 그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로 하여금 그가 궁극에 이르게 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뭐 힘이 생긴다 이런 의미도 뭐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나 자신이 태초에 이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는 오늘이요. 그리고 이 일의 결말의 끝이 하나님의 선이요 하나님의 의미 있는 그 전체적인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현대인들의 불안 중에 하나가 의미를 못 찾는 이 일의 의미는 뭐냐? 이건 버려지는 일인가? 이 의미는 그냥 단편의 파편에 불과한가? 이런 거예요. 사람이 물질의 세계를 살지만 물질이 아니거든요. 퇴근하면 사색하는 시간이 있고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런 생각의 일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고요한 시간들, 홀로 있는 시간들 그리고 물질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갈 때 거기서 불안이 오는 거예요. 불안은 내면의 것입니다.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불안하고 한 것은 다 이런 부분들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 이해되지 못하는 세계로 그렇게 가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이야기를 하실 때 거기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이 판타. 우리 옛날에 그 팬데믹 할 때 그죠? 팬데믹이었잖아요. 모든 코로나 때문에 다 그냥 전체가 다 고생했잖아요. 그 모든 이라는 게 이제 그 판타인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단편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막 문을 닫고 폐쇄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의 나의 존재의 의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의 시간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할 때 영원이라는 시간과 연결되고 오늘 일어나는 이 일이 굴곡진 인생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이해나 이런 것들이요 평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평강으로서 작용을 하십니다. 통전적.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이 완전성인 거죠. 세상이 무지무지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하는데요. 발전인 것 뿐인 거예요. 완전해지진 않아요. 인간이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불완전한 인간이 어느 하나를 만들어 나갈 때 거기서 인간은 끊임없이 불완전한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도 얼마나 좋으세요. 부모님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나 부모님도 보면 불완전한 거예요. 그냥 맨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가는 사회 또는 공동체 또 뭐 집단이든 아니면 뭐 가정이든 간에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발전하든 풍요로워지든 간 상관없이 모든 풍요 안에는 이 결핍의 문제가 언제나 깔려있고 발전은 언제나 미완성의 문제로 우리에게 또 다른 숙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게 없는 거죠. 완전한 게 없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성을 추구하지만 완전한 것은 없거든요. 이 정도로 발전했는데도 여전히 완전하지 않다면 세상은 끝내 완전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나름의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신 분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그죠? 완전하신 분, 성령님은 완전하신, 성령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통전성, 전체성, 또는 전일성, 이런 개념이고요. 용어가 좀 어렵지만 또 하나는 완전성인 거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으로 완전한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으로 완전한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오는 우리의 평강. 예수님께서 그런 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 완전하신 분이 계신 거죠. 그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영이 그 완전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것들은요 더 이상 간데 없는 거죠. 간데 없고 구숙한 줄만 보이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속에서 우리는 결국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평강입니다.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신비한 이야기. 이런 일은 밖에서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설명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경험해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완전하신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뭐 여러 뭐 싸움에서 이기고 이게 아니라 그냥 완전체 자체로서 완전하신 분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한 것이 비로소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새로운 경험. 아, 완전하구나. 그분 안에서 나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다 감싸주시, 이해해 주시고 다 보듬어 주시기에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 안에서 결국 현대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이 평강, 이 샬롬, 이 에이레네, 이것을 이 속성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잘 되고 이런 건 외형적인 이야기고 진짜 복은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전체를 이해하게 하시는 내 인생의 끝이 저기에 연결되어 있고 오늘의 일이 약속과 과거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 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통전적 그리고 완전성. 결국 이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열려짐의 역사가 일어나고 드디어 이해가 되고 우리 안에 확신, 이러한 완전한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 받으면. 그런가 하면 성령을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그 파송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파송과 성령의 권능은 무시할 수 없죠.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과 우리가 진짜 가까워집니다. 진짜 가까워서 어느 정도로 가까워지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정신만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정신. 정신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의 정신이. 그죠? 만민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뭐 온 세계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휴머니즘. 이런 것 나오죠. 가난한 자를 위하여. 또는 뭐, 많습니다. 예수 정신만 가지고는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 정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근본의 힘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정신만이 아니라 또는 예수님의 그 진리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연결시켜 주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대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디나미스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여튼 설교 말씀 중에 성경에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다. 권세는 엑수시아고 권능은 디나미스다. 엑수시아는 신분에게 주어진 자격인 거예요. 경찰이 버스를 세워요. 경찰이 트럭을 세워요. 경찰이니까 세우는 거예요. 그건 엑수시아,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은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데 그게 권세고 권능은 뭐냐면 진짜 힘인 거예요. 버스를 세워요. 뭘로? 힘으로 세웠다. 막 굴러떨어지는 뭘 막았다. 뭘로? 힘으로. 그러니까 성령 임하시면 우리를 권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예수님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어떤 일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막 이를 악물고 예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권능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내가 말로 막 떠들고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은 그분이 자신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죠. 이거 엄청난 권능이에요. 그분이 자신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로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로 고용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권능 아닌 것들이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전도를 할 때 성령 충만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요. 능력을 나타내요.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손수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하다가 땀 닦는 손수건. 손수건마저도 귀신을 쫓아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앞치마 일할 때 앞치마 하잖아요. 앞치마 사도 바울이 앞치마를 갖다가 사람 병자에 얹으면 앞치마를 통해서 병자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부적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실 때 모든 것은 다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이게 이건 은사를 뛰어넘는 거예요. 은사는 우리가 지닌 것이고 손수건과 앞치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쓰시는 거예요. 뭘로? 능력의 도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연결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고용하시고 모든 삶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실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은 능력 아닌 것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손수건도 우리에게 있는 자동차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안에 다 능력의 도구로 쓰여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얘기.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고 생기있고 생명력있고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젊음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 그 속에 넘쳐나는 당연히 성령 임하시니까 사람이 밝아지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기도하면 되니까 또. 그러면 거기서 인내할 수 있는 어떤 인내와 또는 넘어서는 열정과 또는 패기와 담대함과 또 지혜로워지잖아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논리와 그의 세계 속에서는요. 여전히 찬란한 긍정이 나오는 거예요. 다 생기인 거죠. 성령 임하시면 이런 권능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나는 성령 받았는가. 결론이죠. 나는 성령 받았는가.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헷갈리죠? 성령이 어디에 임하실까 여러분? 성령은 마음에 임해요. 이 중요한 이야기. 성령이 아무데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지성소거든요. 성령은 우리 마음 아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처럼 우리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전심으로 성령님을 사모한 적이 없다면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거지 다른 어떤 외부적인 것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심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내 마음속에 임하시옵소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죄만 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거룩한 분 앞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평범성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거룩이잖아요. 거룩의 반대말은 그 더러운 것만이 아니라 평범한 것도 거룩의 반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졌어요. 평범해.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평범한 마저도 다 사라지고 오직 성령님만을 위한 마음으로 되어졌을 때 그리고 열렬히 사모하며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은 분명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그 임하신 성령은 여러분의 내면의 영이 경험하는 실체로서 임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게 맨날 아니 맨날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0: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오셨나 그러신, 이게 됩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이 마음속에 임하면 오셨구나, 계시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물론 우리가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계신 성령님을 감지를 못할 때가 있으나,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분명히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 받으라. 그래, 평강이 있다. 그래,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어떤 통전적 이해가 가능하고 완벽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정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으로 고용된 인생을,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생계 충만한 이 아름다운 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토요강단 지금까지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숲 성산교회 054-272-7974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 쉬운 클래식, 저는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네, 또 한 주가 지나고 다시금 클래식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네. 오늘 주제가 리듬.
2: 네, 그렇습니다. 네.
1: 굉장히 간결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네. 리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첫 번째 찬송을 네. 베토벤의 곡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1: 아, 이게 베토벤 곡이에요?
2: 네. 베토벤의 곡이라고 하면 이미 베토벤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여러분께서 상상하시거나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첫 찬송을 들으시면서 리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도 정의를 내려보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리듬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을 수 있으니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첫 곡을 베토벤의 곡으로 듣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떤 찬송가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 어떤 찬송가인지까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2: 자,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준비했습니다. 근데 베토벤 하면 네. 우리 한 PD님은 어떤 감정이 떠오르세요? 베토벤은 뭔가 우울할까요? 아니면 네. 기쁨일까요?
1: 기쁨이라기보다는 네. 네, 조금 우울 쪽에 가깝잖아요. 약간은 어두운 감정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요.
2: 뭔가 우리가 좌절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의 어떤 청력의 문제 이런 것들. 그런데 오늘의 찬송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단 들어보시면 네. 그런 느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데에서 볼 때 작곡가는 본인이 바라 하는 감정을 투여할 수도 있고 네. 본인의 감정 자체를 투여할 수도 있다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쉬운 클래식 오늘 찬송가는 기뻐하며 경배하세라는 찬송가였습니다.
1: 네.
0: 64장의 찬송가인데
1: 네.
0: 정말 기뻐하며 뭔가
1: 그렇죠.
0: 리듬이 밝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걸 베토벤이 작곡했다는 게
1: 뭔가 간극이 조금 느껴지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작곡가라는 분들은 참 대단하지 않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감정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에 계시니까요.
0: 네.
1: 자, 여기에서 리듬의 역할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듬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어떤 악보에서 리듬이 있다면 선율도 있고요. 박자도 있겠죠. 근데 리듬은 박자군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박으로 움직이는 건 방금처럼 기뻐하며 이렇게 한 박씩 딱딱 움직인다라고 치면 어떤 리듬이 포함이 되면 부점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앞에 박자가 뒤에 박자보다 짧을 수도 있고요.
0: 네.
1: 그 모든 것들을 더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리듬이라는 건 무언가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0: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1: 그냥 그대로 놔둘 수 있지만 더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박자를 조금 빼서 리듬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악보에 미치는 영향은요. 강세가 바뀔 수도 있고
0: 네.
1: 어디에 중요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액센트가 생길 수도 있고요. 리듬이 하는 역할이란 마치 우리 삶에 어느 날은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가 어느 날에는 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두 번째 곡은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밝은 곡들 그리고 좀 재밌는 곡들을 준비를 했어요.
0: 네.
1: 헝가리 랩소디를 준비를 했는데 이 곡의 작곡가는 리스트입니다.
0: 리스트.
1: 네. 프란츠 리스트라는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어떤 분이냐면요. 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현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파가니니라는 작곡가를 존경하지만 사랑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그 이유는
0: 네.
1: 테크닉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흔히 우리가 악마의 기교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런데 리스트가 파가니니 연주를 보고서요. 피아노계 파가니니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0: 도전의 시계 그렇죠. 불타군요.
1: 네. 정말 리스트의 곡들은 여느 피아니스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테크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0: 네.
1: 연주자는 어렵겠으나 듣기는 좋은 곡을 여러분께 준비를 해왔고요. 헝가리 랩소디 2번인데
0: 네.
1: 저는 앞부분은 떼고 5분가량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는 걸로 여러분의 심장을 조금 쿵짝쿵짝거리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클래식 곡이 되겠네요.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 2번 함께 감상하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 2번 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 리듬이 진짜 다이내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1: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정말 심장을 맞아요. 네, 막 이렇게 쿵쿵거리게 하는 그런 음악이고요. 네. 거기 피아니스트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뭐랄까요? 그 어떤 전투적인 느낌을 가지고 친다고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0: 네, 네, 네. 맞아요.
1: 여러 피아니스트의 버전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곡은 네. 오페라 곡 중에서 오. 집시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0: 네.
1: 오페라의 영역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보고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향유할 수 있지만 들을 때는 또 그 음색의 묘미를 네. 들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노래를 부르시는 분의 파트는 메조 소프라노입니다.
0: 메조 소프라노요?
1: 메조 소프라노는 이야. 어느 영역에 있냐면요. 네. 소프라노하고 네. 알토 사이에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현악기로 치면 약간 비올라 같은 그런 파트라고 할까요? 굉장히 고음은 아니지만 저음도 아닌 중간에 음색을 담당하는 그런데 그 약간 허스키한 것 같은 그 보이스가요. 또 유혹을 한다라는 느낌의 곡에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0: 오, 궁금한데요?
1: 네, 그래서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 중에서 집시의 노래 메조 소프라노라는 것을 조금 알고서 네. 감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페라 카르멘 중 집시의 노래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페라 카르멘 중 집시의 노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뭔가 약간 연상되기로는
1: 네.
0: 새빨간 옷을 입은 아주
1: 네.
0: 아름다운 어떤 여성이
1: 그렇죠. 네. 네. 새빨개 해야 됩니다.
0: 춤을 추는 어머. 어떤 광장에서 춤을 추는 그런
1: 그
0: 느낌이
1: 오페라 보신 거 아니에요, 피디님?
0: 그렇진 않아요.
1: 너무 정확한 묘사를 해주셔가지고 보신 줄 알았어요.
0: 메초
1: 소프라노의 음색도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곡인 것 같고요.
0: 네.
1: 마지막 곡은 제목이 조금 살벌합니다.
0: 오.
1: 네, 카사도라는 작곡가의 녹색 악마의 춤인데 여러분 악마는 빼시고 그러니까 녹색 요게 조금 약간 귀여운 느낌 받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제가 이 곡을 준비한 이유는 기교가 굉장히 현란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모든 곡들은 조금 그런 곡에 속하고요.
0: 네.
1: 첼리스트가 연주해내기에 정말 쉽지 않은 곡의 그 어떤 빠르기, 리듬 정말 나의 심장을 불태우는 듯한 그런 건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는요.
0: 네.
1: 스페인 특유의 리듬으로 연주 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초록색 악마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면서 죄에 빠지게끔 하는 그런 느낌의
0: 네.
1: 내용의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현혹되기 쉬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0: 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그 중심을 지키기가 어려운가에 이 선율을 대입해 보시면 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 잡지 않으면 순식간에 홀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제목을 네. 준비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클래식 곡이 되겠습니다. 카사도의 녹색 악마의 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 마지막 곡까지 함께 나누고 왔는데요. 오늘 주제가 리듬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1: 네. 네.
0: 정말 마지막 곡이 정말 이 뭐랄까 현란한
1: 네. 네.
0: 기교가 또 많이 들어간 그런 네. 곡이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이 주제와 좀 가깝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또 끝인사 해주시면서 방송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하은 PD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0: 네.
1: 우리가 무언가 상처를 받았을 때 본인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 어떤 방법 중에서 뭔가 좋은 기억을 꺼내시는 일들이 있을까요?
0: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네.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좋지 않은 어떤 순간이 있어서 제가 상처를 받았을
1: 네네.
0: 거잖아요.
1: 네.
0: 이전에 좋았던 시간들
1: 네.
0: 혹은 그 사람에게 뭐 베풀었던 혹은 뭔가 그 사람이 저를 배려했던 그런 시간들을 상기하면서 나쁜 사람 아닐 거야 라고 좀 스스로를 좀 다독이고 네, 안정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하나씩 쌓아놨던 어떤 간증거리를 꺼내서 봅니다. 기도를 할 때 답이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처음 원리를 둘러봤더니 그때도 그랬었잖아. 내가 헤매였었는데 둘러봤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이 더 대단하고 멋진 걸로 만들어주셨었잖아를 꺼내보면서 이번도 그럴 거야 라고 노력을 해보는 편입니다. 네.

0: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일어 단어 중에 슈필라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 슈필이면 뭐 놀다 이런 뜻일 거고요.
0: 그런데 연주자들이 네. 봤을 때는요. 네네. 그러니까 플레이의 의미하고 똑같은 건 거죠. 네네네네. 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라움은 방이거든요. 방. 네. 연습하는 방인 거예요.
1: 아, 슈필렌이
0: 연습을 하다거든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 슈필라움은 반가운 공간은 그다지
1: 아니겠네요?
0: 아닙니다. 예. 그런데 누군가들에게는 거기가 쉼의 공간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그것이 연습의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쉼의 공간이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반하는 그 모든 길에서 내가 내려놓기에 따라서 그곳은 연습하는 슈필라움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쉼을 가질 수 있는 슈필라움이 될 수도 있다. 같이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같은 공간이라도 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시선을 바꿔가는 게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같은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오늘 이 시간은 포항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본문으로 능력의 부담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아주 얌전한 세대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5남매를 낳아서 살게 됐는데 그만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참 얌전해서 남편이 돈 벌어주는 대로 살림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얌전하게 살았던 분인데 눈앞이 캄캄해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 텐데 했습니다. 모두 몸도 약하고. 그런데 남편 장례식 이후에 그 얌전했던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범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용맹하게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자식들 내가 길러야지. 고아원 보낼 수 없다. 양자로 보낼 수 없다. 내가 길러야 된다. 이 부담감이 그렇게 슈퍼우먼으로 만듭니다. 부담이 주는 능력입니다. 부부에 있어서도 부담감 없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부부의 갈등이 나오고 비극이 일어납니다. 부담하라고 그 짝을 그렇게 하나님이 맺어주셨는데 부담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왜 너의 이런 점을 부담하느냐고. 너 혼자 짐을 지고 내한테 이런 부담감 주지 마. 그냥 내게 다 맞춰줘. 이렇게. 부담감을 버리면 비극이 막 싹이 텁니다. 하나님은 부담하라고 주셨어요. 그다 다르게 주십니다. 부부도 가만 보면 다 달라요.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거에 돕는 배필입니다.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라는 새로운 시너지 효과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혼자 훌륭하고 좋은 사람일지라도 부부가 되어 갈등을 겪을 만한 구조 속에서 서로 불평, 불만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부담이 살아나면 나 당신을 부담한다. 나도 당신을 부담한다. 이 부담감을 뺏기지 않으면 그 부부는 달라서 더 좋아요. 달라야 더 좋습니다. 부담을 안 주면 다르면 다를 만큼 괴롭고 슬프고 부담을 딱 지면 달라서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부담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엘리야가 남들은 다 피해버린 부담을 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저 혼자만 이렇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야 나의 종 엘리야야 7천명을 내가 숨겨놓았다 그래요. 이 850명의 거짓 신자들과 대결을 벌이게 됐는데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대결해서 능력 대결로 정말 중요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부담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부담을 피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아멘 하고 이 부담을 딱 지면 그게 지기 전까지는 능력인 줄 몰라요. 딱 지니까 세상에 그게 그런 능력인 줄 몰랐어요.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압도적인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합 왕부터 이세벨 여왕부터 모든 나라 권력자들이 다 줄을 서는 절대 권력자들입니다. 850명이나 다 모아서 엘리야가 혼자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나갈 테니까 하나님 어찌 좀 해주십시오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런 부담감을 주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내가 물리쳐야 하나님의 백성들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고 신앙이 회복된다. 이 부담감 때문에 엘리야가 그 절대 권력, 압도적인 권력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도 나는 칭찬 못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역시 그랬죠.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위대한 헌신과 사역을 하고도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의 결심으로 나온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저 겁이 나지만 그 겁나는 일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짐을 떡주시는 거예요. 부담이라는 짐을 주십니다. 부담. 이 짐이 생각하면 받기 전에는 아이고 내가 지금 때가 이런 때인데 여기다가 내한테 짐을 주면 어떻게 하냐고 100번을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 주시는 부담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능력의 부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부담처럼 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나 사건들 보면 꼭 부담스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르기에는 늘 부담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았겠죠. 그리가 골리앗 앞에 달려 나갈 것 아닙니까? 얼마나 큰 부담감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형제들도 막 꾸짖고, 네가 지금 장난하는 곳인 줄 아냐고, 당장 가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달려 나가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부담을 다윗은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이유 99.9%도 넘습니다. 당장 우리 형님부터 막 야단을 치고 꾸짖는데 포기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부담감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담을 버리지 않으면 즉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담처럼 오는데, 그런데 부담을 보느라고 능력을 못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능력 없는 것 아닙니다. 능력 안 주시는 것 아닙니다. 능력은 나중에 주시는 것 아닙니다. 내게 부담감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담만 보이고 능력을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죠. 부담에 쫓겨서 달아나면 능력을 버리는 겁니다. 마음 편하지도 않아요. 요나 봤죠? 요나. 부담을 버리니까 속 시원하다 싶었죠. 또 형통해요. 배가 또 멋진 배가 마침 다른 곳으로 가는 배가 딱 있었습니다. 타고 갔어요. 잘 됐죠. 그러나 잘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살리실 때 부담감을 주십니다. 병원에서 우리를 치료할 때에도 아픈 병이고 죽는 병일 때에는 심한 부담감을 줍니다. 얼마나 아프고 아픈데. 며칠 전에도 항암 치료받는 분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나는 죽는 게 낫겠다, 항암 치료를 못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고, 왜 하나님, 아니 왜 병원에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힙니까? 아파서 갔는데 왜 더 아프게 합니까? 살리려고. 부담을 주어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때 부담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 찾으시면 여러분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신이 부담을 보면 부담스러운 것이 맞아요. 앉으면 좋겠다 싶게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능력입니다. 지는 사람만 압니다. 가나라는 곳에 혼인 잔치가 벌어진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초대받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셨어요. 잔치가 한창 진행하다가 낭패를 만났습니다. 그 유대 풍습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생각 이상으로 손이 많이 왔다는 말도 없어요. 그저 백유치에 손님이 있었을 뿐일 텐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주님께 부탁하면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합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가 싶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물을 떠서 저 항아리에다 채우라고 말해요. 결례에 드는 항아리. 결례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잔치집에 갔을 때도 그렇죠. 제사 드릴 때도 먼저 손을 씻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하십니다.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서 막 사방팔방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간단히 채운 항아리.

도 아닐 테죠. 큰 항아리. 그 부담스러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신비한 겁니다. 그 항아리 물을 채웁니다. 이 정도 부담을 했으면 좀 마시지. 거기다가 또 물을 떠서 포도주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저 손님들이 갖다 주라고, 연회장에 갖다 줘서 주라고 해라고. 이것은 부담 정도가 아닙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물을 떠서 또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지. 그것도 예수님의 신분이 드러나거나 좀 신기한 분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게 나타나기 전이잖아요. 처음 표적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담을 안고 그렇게 했을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약속입니다. 살리는 것은 부담이다. 바꾸는 것은 부담입니다. 여러분 삶의 맹물 같은 삶에서 포도주 같은 정말 달콤한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찾으십시오. 행하십시오. 부담. 찾으면 돼요. 부담감 없어서 그래요. 팽개쳐서 그래요. 부담감을 팽개치면 부담감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능력도 없어집니다. 기쁨도 없어집니다. 체험도 없어집니다. 신비한 게 다 없어집니다. 부담 찾으세요. 여러분 살립니다. 몸도 마음도 살립니다. 영혼도 살립니다. 부담을 찾으세요. 오늘 가족 목장 시간에 연합해서 찾으세요. 부담을 찾자. 우리 서로 돕자. 엄마 아빠만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 돕는 배필과 같다. 서로 돕는 거예요. 뭐 하려고? 부담을 잘 지도록. 부담 잘 지는 사람이 사회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좋아하죠. 감사하죠. 환영하죠. 저 사람은 직장 생활 가운데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왜 그럴까요? 부담을 잘 지거든.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밥을 하나 먹을 때에도 자, 우리 밥값 계산 어떻게 하지 하면 쏙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담을 안 집니다. 그럼 밥값만 쏙 빠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부담이 중요합니다. 부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부담을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그 기적의 요인은 부담이었습니다. 부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와, 밥때가 돼도 먹을 게 없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곤란하겠다. 주님께 빨리 흩어져 보내서 먹을 것을 먹고 오라든지 먹을 것을 해결하고 오게 합시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제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괜히 말했네. 혹 때려다가 혹 열 개 더 붙였네.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엄청난 부담이죠.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부담감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이 없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상식에 맞지 않는 부르심이 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이 있다.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 주신다. 그 감동 주신다. 그럴 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회입니다. 이 제자들이 또 그 부담감을 집니다. 부담을 딱 집니다. 사람들로 앉게 하고 주님이 나누어 주라 하니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정말 큰 부담감이었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대목에서 경제 문제에 적용해도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재정 문제에 적용하십시오. 부담을 가지면 되고요. 부담을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 부담을 딱 안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기적의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때 부담감으로 살리신다.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성전에 성전.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민물이라는 곳에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인 거지가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눈빛을 막 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면 누구보다 잘 도와줄 거야 하는 그런 눈빛으로 막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줄 것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담감을 부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벗어날 수 없는 부담, 버리고 싶은데 참아 버릴 수 없는 부담, 그래서 행동합니다. 그 부담을 버리지 않고 그 부담이 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부담을 가진 사람은 부담스러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죠. 하나님 주신 부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삶에 승리하고 잘 되어오신 것을 돌아보세요. 아, 내가 그때 정말 지기 어려운 짐을 졌었구나. 바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가운데 오늘 생활이니까 정말 감사해 하는 것을 역추적해 보면 하하, 그때 내가 피할 수 있었던 그 부담을, 그 부담감을 내가 버리지 않고 지켰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나게 됐구나. 바로 알게 됩니다. 오늘 가족 목장에서 그 찾으면 정말 재미날 거예요. 가족 목장 왜 주일날만 하노? 그래 안 할 거예요. 자꾸 하자 그래 할 거예요. 재미나니까 찾아보십니다. 그래서 키우는 거죠. 어떻게 가르쳐서 키웁니까? 보여줘서 키우는 거죠. 내가 말해서 키우면 안 돼요. 말 안 돼요.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함께 찾아서 보면서 배우는 거죠. 아, 그러네. 정말 그때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버틸 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짐을 졌을까? 하나님 주신 부담감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 간증 한 번만 나오면 10년치 자녀 양육이 됩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삶에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님이 부담 주셔서 왔습니다. 주님이 부담 주시는 것을 외면하시면 여기 못 왔어요. 여기 있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치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 부담감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뭐라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 부담감을 지고 주님을 따라온 겁니다. 조금만 더 따라가 봅시다. 이제 주님이 서서히 나타내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나타내 주십니다. 그때 주님이 짠 하고 나타냈을 때 주님이 내가 얼마나 기다린지 아냐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맞이하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울면서 회개합니다. 몰랐습니다. 주님 주신 부담을 쏟지 않고 뺏기지 않고 지킨 사람이 그날 영광스럽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견디는 사람도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까지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사람도 주님 주신 부담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죠. 천국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담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의 부담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부담감을 준 하나님은 앞으로 그 부담감을 통해서 능력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곧 이르게 되고 날마다 날이 갈수록 증폭될 것입니다. 그 속에 사십시오.

0: 주님 주신 부담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은혜와도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이 부담감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능력의 부담 이제 안고 나가셔서 오늘 부담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생생하게 나타나기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1: 지금까지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62국에 2479번 054-262-2479 포항 할렐루야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0: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뭐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0: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퍼뜩퍼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0: 마감이 마지막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흥로교회 고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30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챙길 일도 많고 또 기념할 일도 많았던 5월 한 달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만 해도 결혼을 축하할 팀들이 몇 팀이나 되던데요. 예, 축하할 일이 많은 5월, 행복한 일, 기쁜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지면 좋겠죠. 행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동화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덴마크는 UN이 발표한 세계 행복지수에서 연달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살펴봤는데요. 덴마크의 복지와 교육 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의 밑바탕의 생각에는요. 보통 사람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보통 사람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요.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만큼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신경 쓰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네,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더 특별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특별하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한 명 한 명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 거 맞죠? 보통이 기준이 된다면 작은 감사도 큰 감사로 또 작은 기쁨도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또 누리고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요. 꿈 있는 자유의 내가 여호와를 그리고 이경미의 찬양 기쁜 날 이어집니다.

네,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보통 사람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보통이 기준이 되면 작은 감사도 더 큰 감사로 여겨질 테고요. 작은 기쁨도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기쁨들, 모든 은혜를 보통이 아닌 아주 큰 감사와 은혜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한나영의 여정, 나무엔의 찬송가 저장미꽃 위에 있을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5월에 꿈꾸는 사랑, 나태주. 꽃들은 서로 화내지 않겠지. 향기로 말하니까. 꽃들은 서로 싸우지 않겠지. 예쁘게 말하니까. 꽃들은 서로 미워하지 않겠지. 사랑만 하니까. 비가 오면 함께 젖고 바람 불면 함께 흔들리며 어울려 피는 기쁨으로 웃기만 하네. 더불어 사는 행복으로 즐겁기만 하네. 꽃을 보고도 못 보는 사람이여. 한철 피었다 지는 꽃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네.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 간다네. 네, 나태주님의 5월에 꿈꾸는 사랑. 꽃들은 그렇게 살다 가는군요. 아름답게, 행복하게. 네,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첼로와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씀 따라서 주말씀 따라서 이 시간에는 포항연일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희망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21세기의 세계 미술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미술계의 제왕, 미술계의 마왕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데이미안 허스트라고 이제 영국의 백인 남성입니다. 이분이 이제 작품을 하나 발표를 할 때 되면 그 작품 때문에 세계 미술계가 막 발칵 뒤집히고 새로운 미술 사조가 탄생하고 아주 이 생존한 작가로서 이 세계 미술계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보통 그 미술가의 작품은 그 작가가 죽은 이후에 그 가치가 막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작품의 희소성 때문에 이 작가가 더 이상 살지 않기 때문에 작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작품의 희소성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갈 때가 많고 때로는 이제 두 번째는 그 작품의 역사성 그 작가가 지나왔던 그 역사의 어느 순간에 그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작품 하나하나마다 역사적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가가 죽은 이후에 그 작품이 값어치가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데미안 허스트는 생존하고 있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의 가치가 적게는 100억에서 많게는 몇천억에 이르기까지 아주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가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분이 아주 젊은 시절 때부터 40세의 젊은 때부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가가 되어서 지금은 이제 60세가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분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데 그 작품 중에 한 작품의 이름이 제목이 뭐냐? For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작품이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분이 실제 18세기에 살았던 어느 건장한 남성의 해골을 구해와서는 그 해골을 백금으로 코팅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촘촘히 박아서 무려 8,601개의 다이아몬드를 박았어. 그리고 정중간에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핑크 다이아몬드 70억짜리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비용만 200억이 들었고 이 작품을 내자마자 그걸 또 940억 원에 산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이 작품을 만드는데 200억이나 걸리고 또 이걸 누가 천억 가까이 돈 되는 독을 가지고 사느냐.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정중간에 큰 다이아몬드가 있죠. 해골. 징그럽지 않습니까? 꿈에 나올까? 싶은데 다시 내려주십시오. 이 저 데이미안 허스트라는 작가가 저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인간의 그 탐욕, 욕망, 좋은 것을 가지고 하자 하는 그 욕망. 그게 사실 그 최고의 정점이 있는 게 저 반짝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수천 개 박혀 있을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 욕망으로 꽉 채운다고 할지라도 생명 얻는 자의 다이아몬드는 저 해골을 휩쓸고 있는 다이아몬드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없이, 하나님 없이, 저 영원한 천국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모든 욕망은 결국 저 죽어있는 남자 해골 바가지에 끼어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물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다이아몬드 있지 않고 생명. 생명에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생명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복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기에 그 어떤 인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지 눈에 보이는 그 반짝반짝 저 아무리 많이 수천 개 박아도 이미 죽은 건 해골 박아지 의미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생의 축복과 그 소망 그 참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다시 희망을 놓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희망을 생각한다 입니다. 세상은 내가 이기면 다른 사람은 져야 됩니다.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은 배가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기면 다른 사람도 같이 이기고 내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정치처럼 내가 이기려면 저 당을 눌러야 되고 내가 당선되면 저 사람은 패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므로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나라, 민족이 살게 되는 놀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벽을 부딪히면 그 벽에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문을, 그 벽을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언덕을 만나면 그 길에 등산로를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시간 이 말씀을 사모하러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의 새 소망, 예수의 새 희망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새 희망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말씀.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수도 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절절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영생의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희망을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아직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그 수많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경험되고 사람이 변하고 아픈 자가 낫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세상 속에서도 이 믿음 속에서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지 않은가, 의심하는 분들이 있지 않은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모든 분들이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그 앞에 의심하는 사람들과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의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믿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저를 같이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에 집중하자. 아주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은 것에 집중하자. 만약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이 집중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도 다시 부활까지 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냐,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했다면 아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세계 대위임 명령, 이 고귀한 말씀은 선포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대위명령,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생도 100% 좋은 일과 좋은 것만 존재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어떤 인생도 나는 나쁜 일밖에 없다, 100% 나는 나쁜 일밖에 없다,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늘 좋은 것을 집중할 것이냐 나쁜 것을 집중할 것이냐, 절망을 볼 것이냐 희망을 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일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가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아름다운 그림 속에서도 티 하나, 유리병 속에서도 티 하나 밝게, 남의 눈 속에서도 티끌 하나 밝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래 속에서도 꽃을 발견하게 하시는, 사막 속에서도 한 송이 꽃이 나게 하시는 희망의 주님,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서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A.W. 타깃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가운데 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어느 병실에 입원한 두 남자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이제 폐암 말기 환자로서 창문 쪽에 있는 병실에,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 있었고, 다른 환자는 허리 디스크를 아주 심하게 앓아서 옴짝달싹 없는 그런 상태여라 출입구 곁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폐암 말기 환자는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자리에서 누워 있지 않고 앉아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그때면 이 사람의 얼굴에 아주 기쁨이, 행복한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아주 기쁨. 그래서 이 어느 날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가 너무 궁금해서 그분에게 물어본 겁니다. 아이, 그 창밖에 뭐가 보이길래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폐암 말기 환자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저기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트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오리가 헤엄치고 다니고 그 호숫가에는 아름다운 연인들이 거닐고 잔디밭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허리 디스크 환자가 샘이 났어요. 야, 저렇게 좋은 풍경이 있으니까 저렇게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지. 아, 나는 차별대우를 해준 게 아니니까

저 사람이 죽어나가면 내가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폐암 환자는 너무 말기한 자라 가능망상이 거의 없었던 그런 환자였는데 어느 날 밤에 너무 이 기침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 퇴직 환자가 비상벨을 누를까 말까 하다가 저 사람 나가면 저 자리 내 자리 잠이 났어요. 잠이 들었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병실이 조용.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병실 관계자들이 이제 그분을 잘 기해서 처리를 다 끝내고 한 관계자가 조용히 와서 묻는 겁니다. 아, 혹시 다른 병실로 옮겨드릴까요? 왜냐하면 같은 병실에 쓰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혹시 그 영향을 받을까 봐 다른 병실로 옮겨드릴까요? 물었더니 이분이 아주 확고하게 대답하니까 저는 이 병실이 좋습니다. 저를 저 창가 옆에 있는 침대로 옮겨주십시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병원 관계자들이 그를 이제 창가에 있는 침대로 옮겼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가 자기의 온갖 힘을 다해서 창밖에 뭐가 있나 보려고 크 일어나서 딱 봤더니 창밖에 보이는 게 무엇이냐 회색의 콘크리트 담벽뿐이었어. 그제서야 이분은 깨달은 겁니다. 그 폐암 환자의 기쁨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기쁨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창조적 상상을 해서 기쁨을 선택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때라도 기쁨을 선택하시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광이라고 금을 캐는 곳이 있어요. 금을 캐. 그러면 그 금을 캘 때 아무리 좋은 금광이라고 해서 금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해도 금을 캘 때 반드시 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돌과 흙덩어리입니다. 금은 반드시 돌과 흙덩어리 사이에 같이 이게 섞여 있지 금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땅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걸 같이 파서 거기를 이제 녹여서 금만 분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금광에는 흙과 돌덩어리에 많지 절대 금만 이뤄낸 건 없어요. 그러면 돌과 흙덩어리 많다고 야 이거는 안 좋은 광이라고 이거 쓸모없는 광이라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건 금광이 아니야 거긴 흙광이야 돌광이야 누가 그러겠습니까? 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곳은 금광이고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금을 캐기 위하여 아주 애를 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흙과 돌에 집중하여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희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희망에 집중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희망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새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은 의무다. 행복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제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시켜놓고 드실 때 되면 이게 너무 맛있으면 같이 둘러앉은 사람들끼리 말도 없이 먹는 데 집중할 때가 있어요. 이제 먹다가 이게 너무 맛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진짜 맛있다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메뉴를 안 먹고 다른 메뉴를 먹고 있다가 이걸 맛있는데 안 먹으니까 야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한번 먹어봐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맛있다고 너도 먹어보라고 하면서 그 표정이 야, 진짜 맛있다 이런 표정이 아니라 마치 못 먹을 것을 먹은 것 같은 표정 쓴 것을 먹은 것 같은 표정으로 야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다 그럼 누가 그걸 먹겠습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이 표현되어져야 돼요. 아니, 음식 하나도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것을 야 행복하게 그 전하면서 왜 기쁨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서도 얼굴에 그리 행복이 없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는 게 왜 어려우십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도 그 얼굴에 왜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하고 그 행복을 나누고 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20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곁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온 우주에서 제일

좋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제일 좋은 분과 함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야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애인과 있는데 행복해하지 않고 매일 얼굴 썩어가. 그 애인이 좋아하겠어요? 행복해야죠. 함께 있으니까. 함께 있으면 좋아야죠.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 행복해야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 그 어머니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태어나서 그 아가일 때 잘 안 먹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잘 먹는다 그러면 엄마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마음 다 아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하고 그 행복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행복을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아, 웃으면서 하셔야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행복해야 돼.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 배신. 부부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이웬시야. 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사랑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어 행복한 분들은 부부도 함께 행복하고 가정도 함께 행복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서 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물었어요. 벌써 표정이 어두워지신 분이 계신데 놀랍게도 그 응답 중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는 분이 주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4배 더 그렇다고 한 거예요. 주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나는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배 이상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가정도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일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다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주역의 사람들이 늘 보면서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신기하게 여겨야 돼요. 아니 왜 저 교회 사람들 저렇게 늘 웃고만 지내는가? 아니 저 교회 사람들 왜 저렇게 늘 밝은 얼굴을 사는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술집에 드나들던 사람들도 술에 취해서는 꽃피는 동백 그렇다가도 우리 교회 사람을 만나면 아이 저 사람 술도 안 마시고 유흥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늘 행복한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쁘게 살면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거.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령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진정한 복과 그 기쁨을 누리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그런 놀란 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희망이 꺾일 때가 있어요. 문제나 어려움에 막혀서 희망을 잃어버린 경우가 반드시 인생에 있습니다. 아직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희망이 꺾이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절대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분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지만 우리에게 너무 희망의 아이콘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최고의 영웅, 장애인들의 영웅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주 인생이 어려워지는데 그때 이제 가까운 친척 중에 시어드 루즈벨트라고 이분도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는데 그분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훌륭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의 마음에 내가 저분처럼 돼야 되겠다.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갔어요. 하버드 대학 가서 졸업하자마자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변호사가 됐는데 젊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서 이제 30대에 뉴욕주의 상원의원이 된 겁니다. 아주 놀라운 승리를 이룬 거죠. 그런데

36살이, 38살이 되는 해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른들은 걸리지도 않는다는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없도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두 다리를 설 수가 없어. 소아마비에 걸려서. 그래서 자기의 그 정치적인 고향인 뉴욕을 떠나서,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있으면 자기의 경쟁자들, 주변 사람들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너무 절망이 들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부 노인들이 주로 사는 원스프링스라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 이사한 이후에 이분의 삶이 희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그분의 희망이 더 크고 확대되고 빛나는 힘으로 발전됐어요. 그 이제 치료하고 회복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재기하게 하실 텐데 그럼 나는 재기하여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그 기도 끝에 두 가지의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내가 이 소아마비를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소아마비 때문에 절망하는 인생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첫 번째 희망. 두 번째 희망. 나는 믿음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이 장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대통령이 되어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믿음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7년 동안 잘 회복하고 치료받아서 7년 뒤에 두 다리를 서서 정치계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1921년에 병에 걸려 무너졌는데 1928년에 회복하여 복귀하고 1929년에 뉴욕 주지사에 당첨되고 4년 뒤에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당선돼요. 그로부터 미국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4번 연속 대통령에 당선돼요. 세계 경제 대공황에서 미국을 건져내고 미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드는 장애인의 영웅,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는 우리가 기억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희망이 좌절되셨거나 희망이 꺾인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한다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결코 절망은 없고 우리의 희망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더 큰 희망으로, 더 빛나는 희망으로 발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성도님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그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그 순간부터 마음 가운데 가져 있었던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연일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그 삶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 주 안에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은 우리 연일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달마다 늘어나면 좋겠다. 저 영원한 천국에 두 팔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구원받아 올라가게 되는 그런 영혼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이 명령 동참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명령에 동참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런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배신하는데, 아니 그 가족들이, 어머니와 형제, 동생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길, 왜 굳이 혼자 가셔서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이 복음의 명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피 흘리심에 동참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을 각오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풍

0: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영혼이 잘 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되시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되시고 눈먼 자는 볼 수 있게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한 10% 정도 저와 같이 피 흘려주실 분, 90%의 성도님들은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게 사셔서 그 행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자로 살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 10% 정도의 성도님들은 잘 살고 성공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저와 함께 예수 위하여 피 흘려주실 분, 그런 분들을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10%만이라도 휴가보다는 선교, 나 편한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성령으로 그 심령이 감동되어 믿음으로 아멘하는 분들이 10%만 계시다면 속으로 아멘하셔도 됩니다. 우리 연일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 정도라도 주님 위하여 함께 피 흘릴 각오가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주말씀 따라서 지금까지 포항연희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연희교회 지역번호 054-285-805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씀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전파. 오늘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졌지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된 어떤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나서지 않자 눈에 띄지 않고 항상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을 따르기만 했던 이 어부 출신 청년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다섯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열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숙제가 남겨졌죠. 예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이들 중 누군가는 앞장서서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이 그 일을 맡게 됐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잡혀서 감옥에 갇힌 동료들에 대해 요한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0: 이젠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1: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하지?
0: 당장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몰래 내보내야 돼요.
1: 하지만 대체 어디로 보내?
0: 어디든요.

0: 베드로, 우리 동료들이 하루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해요. 혹시 어떤 계획이라도 있는 거야? 우선 그 젊은 바리새인 사울이란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가말리엘의 제자라 하던데.
1: 가말리엘? 그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잡혔을 때 사람이 한 일이면 우리가 알아서 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그렇지 않을 테니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라고 말해서 결국 우리를 놔주게 했던 분이잖아.
0: 맞아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돼요.
1: 그러게. 자기 스승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
0: 예, 뭔가 우리가

작은 모임들과 가족 단위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밤에 움직였죠. 사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탈출 계획들을 찾아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모두 감옥에 쳐넣었죠. 탈출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감독으로 뽑혔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빌립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중풍병 환자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치니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0: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죠.
1: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사마리아 땅에 발을 딛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말이야. 아, 우리가 가는 동네가 정확히 어디랬지?
2: 아, 그 수가성이라고. 우리 전에 거기 가본 적 있어요.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어떤 여인과 얘기 나누시던.
1: 그래. 맞다. 생각나. 아, 근데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2: 가서 보면 알겠죠.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하시던 날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대요.
1: 야, 요한, 정말 대단한데. 사람들 좀 봐. 여기서 빌립을 찾을 수 있겠어?
2: 저기 사람들이 보고 있는 한가운데에 가면 있지 않을까요?
1: 아, 그렇겠네. 자, 이 사람들을 한번 뚫고 지나가 볼까?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3: 베드로, 정말 베드로예요?
1: 요한 찾았다. 저기. 빌립, 이쪽이야.
3: 베드로,
1: 요한. 빌립,
3: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반갑고. 빌립, 정말 이렇게 다시 보니 너무 기쁘다.
2: 아, 근데 잠시 조용히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
3: 잠시 저쪽으로 가시죠.
1: 그래. 자.
3: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8,900명은 될 거예요. 주변 마을들에서도 끊임없이 오고 있죠. 매일 저녁 시원해지기 시작하면 설교를 했어요.
1: 그럼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한 거야?
3: 제가 아는 한 거의 다입니다.
2: 거의 다? 아, 그럼 세례도 줬어?
3: 응.
2: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0: 변화가 있었어?
1: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지?
0: 어.
1: 아니, 없었어.
2: 혹시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서 그럴까?
3: 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들 마음을 열어놓으셨는데 용서도 하나님 나라도 성령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4: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때처럼 마냥 기다려?
3: 기도해야죠, 베드로. 빌립, 사람들을 가능한 가까이 모이게 하고 우리 말소리가 들리도록 조용히 좀 시켜줄래?
1: 해볼게.
5: 여러분!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가능한 가까이 모이시고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6: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시죠.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을 해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7: 맞습니다.
6: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째 되는 날에 살리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지요.
5: 주님.
6: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8: 성령님이시다! 베드로!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6: 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여기 모인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한 선물을 부어주십시오. 오, 성령님! 어서 오십시오, 성령님!
9: 베드로, 요한, 그리고 빌립은 두 번째로 성령이 수많은 사람들 위에 부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됐죠. 그들 자신에게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들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 사울은 여전히 살기를 띠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눈에 띄는 대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죠.

0: 거기다!
1: 조심하세요!
2: 앞이 안 보여!
3: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죠.
4: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2: 주여, 누구십니까?
4: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0: 야손, 사무야, 나 좀 도와주게나.
1: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죠.
2: 자, 사울, 괜찮으세요? 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아,
0: 날 다메섹으로 데려다 주게.
1: 사울은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0: 베드로, 이제 그만 왔다 갔다 하시고 좀 앉으세요.
1: 아, 저 요한, 그 아나니아에게서 더 소식 온 거 없지?
0: 아, 없어요. 3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네요. 다메섹에서 사울을 바구니에 달아내려 도망치게 한 지가 2주가 지났는데 이렇게 깜깜무소식이네.
1: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그 악당 같은 사울이 대체 무슨 일일까? 어?
0: 아나니아는 그가 완전히 변했다고 했어요.
1: 변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응?
0: 이제 우리를 안 잡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설교를 한다잖아요.
1: 아, 그러니까 그 얘기가 믿겨지냐고.
0: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히 최근 몇 달 동안 누가 체포됐다는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사실인 것도 같고.
1: 누구 올 사람 있어?
0: 왜 그래요? 그냥 열어주세요.
1: 아, 이제 무슨 일이신가요?
2: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1: 근데 누구시죠?
2: 제가 발각되기 전에 좀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1: 아, 들어오세요.
0: 누구신지?
2: 지난 2주간 밤마다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0: 어디서 오셨는데요?
2: 아, 원래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는데 몇 달 동안 멀리 가 있다가.
0: 혹시 다메섹이요?
2: 네.
0: 사울이시군요.
1: 사울?
2: 맞습니다. 하지만 누굴 잡으러 온 건 아닙니다. 다만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1: 아니 어떻게 당신이...
2: 여러분, 전 더 이상 여기를 떠날 때 제가 아닙니다. 전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됐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니 말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베드로,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결국 사울이 정말 변화됐다는 것을 믿게 됐고 사울을 동료로 받아들이게 됐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킨 것 같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중풍병으로 누워만 있던 사람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예수님께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보이셨죠. 그러고 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어떻게 찾으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잃어버린 양을 비유로 들어주셨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고 찾으면 기뻐하며 집으로 데려온다는 얘기였죠. 또 아들이 집을 나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빈 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올지라도 아버지는 멀리 나가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 아들을 맞아들인다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올 때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전파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주님, 오늘 예수 이름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고 수치와 아픔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살려 하지만 정작 우리 개인과 가정, 공동체의 무너진 현실 속에 한없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꺼지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현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은미 집사입니다. 출퇴근하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많이 힘들 때 국동 방송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게 되었어요. 방송이

나왔을 때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그래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뿐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은미 집사님은 함께하자고 자신감 있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 그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입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복된 기회,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의 첫 문장입니다. 겉보기에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우리의 인생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느 하나 동일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에 붙어있는 수많은 잎사귀들이 그 어느 하나 똑같지 않고 모두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경험하는 과정,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가정을 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창조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역시 그 자리에 서기까지 저마다의 독특한 이유와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 통일 is coming. 김영보입니다. 저는 극동방송 직원으로 입사해서도 통일에 대한 비전이나 북한에 대한 관심이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며 통일 선교의 사명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이런 과정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몇 분의 이야기를 모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0: 저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50대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저희 아이랑 동갑인 탈북 학생이 와서 간증하는 걸 듣고 제가 북한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저는 그 애가 엄마 손을 잡고 두만강을 건넜다는 거를 정말 믿을 수 없었거든요. 요즘 세상에 저런 일이 있고 그렇다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랑 동갑이라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고 북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탈북을 해서 가장 좋은 점은 아플 때 병원을 마음대로 갈수 있는 게 남한에 와서 가장 좋은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북한이 열리면 간호사로 가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1: 저 이름은 류상철이고요. 한국은행에서 30년간 근무하다가 2023년 정년퇴직했고요. 지금은 트레바리라는 독서클럽에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금융경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일을 하고 있고 창업도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뭐 어떤 큰 연구를 했거나 뭐 다른 사람 말을 듣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도 모르게 그 관심이 주어진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북 통일하면 뭐가 좋냐 이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북한에 지하자원이 많다는 등뭐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는 제게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북한이라는 이런 벽이 무너질 때 우리나라가 새롭게 활로가 북쪽으로 나간 활로가 열린다. 이 벽이 무너지는 것만으로 그 새로운 활로가 열리면서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남한에게는 엄청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된다. 저는 통일을 원하고 있고, 통일을 원하는 게 하나님의 큰 뜻.

0: 뜻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통일을 이루었을 때 세계 가운데 한국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해나가는 그런 주체가 되지 않을까. 또그 가운데 사실은 그 주체가 남한이 아니고 북한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남한은 북한을 도와서 서로 하나가 될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35살 김채영 성도입니다. 최근에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북한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북한 간부들이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주시고 이렇게 체험을 한 부분이 인상 깊었고 나중에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게좀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통일이라는 게 남과 북이 분리되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영토나 정치, 국민, 이런 사회적 통일을 넘어서서 관계적 통일, 복음적 통일도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이제 전공이 악기 쪽이라서 제가 가진 달란트로 뭔가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언제든지 네, 쓰여지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2: 저는 청년 직장인 이수혁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북한 선교 기도부를 한 10여 명 섬기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때 진로 고민을 이제 하는 도중에 2014년 나사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밤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불빛으로 가득한 이 남한과 달리 암흑에 둘러싸인 이 북한의 모습을 보며 그때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진 한 장으로 제 진로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는 그날 북한에 가서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또 전기가 필요한 곳에 불을 밝히는 일을 하겠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 꿈을 향해 지금도 계속해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선물은 보통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깜짝 찾아오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주어질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김금주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영화부라는 곳이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같이 예배를 볼수 있는 곳이 저희 교회에는 있어서 권유로 한번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반이 탈북민이 절반이 있고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황달 때문에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가 나왔는데 북한에서는 1.5kg도 그냥 나와서 키운다고 인큐베이터 이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많이 생소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좀 궁금함이 좀 호기심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좀 봤다가 지금까지 계속 보면서 느꼈던 거는 2026년도에 이런 나라가 있는 게 진짠가 너무 좀 당황스럽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통일하면 북한의 그 지도자인 김정은이나 뭐 이런 분이 돌아가신 게 이제 통일이라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경제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별 관심 없고 나라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통일이 정말 여러 곳곳에서 다 움직이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통일을 하게 되면 같은 나라에 힘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복음 통일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통일에서 복음이 빠져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4: 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27살 청년 이주아라고 합니다. 원래는 관심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몇년 전에 여름 수련회를 이제 광원도 쪽에 가서 라이트런이라고 빛을 보며 나아가자 이래서 통일 전망대를 향해서 그거를 목적지로 해서 매일매일 그곳을 향해서 걸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마음은 없었지만 그 은혜를 바라면서 나아간 그 자리 속에서 통일 전망대 그쪽 그 교회에서 딱 북한 땅을

0: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주신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어져서 그렇게 한두 사람이 섬기기를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또 받아서 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꿈꾸고 있는 그 통일의 모습은 진짜 그 북한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진짜 통일이 된 모습이지 않을까. 제가 소망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미 통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이 먼저 오신 그 통일, 탈북민 분들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더 확신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보면서, 그 탈북민들을 보면서, 더 통일을, 제가 바라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그 통일을 더 하나님 앞에 소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북쪽에서 드리는 기도.
2: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또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뜻이 아닌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민족이 여전히 북한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김씨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인질로 삼고 생명을 해치는 악한 무리를 용서치 마시고 바로의 병과 마병으로 무너지게 하신 것처럼 그들이 가진 욕망과 거짓된 것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땅으로 오고 있는 북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 땅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국의 국경 열리게 하시고 제3국의 국경을 안전하게 넘을 수 있도록 주님 보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육신의 자유를 얻었을지라도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의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자신들이 믿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에 빚진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나아가 북한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중국을 지나 실크로드를 지나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탈북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선조들의 희생으로 얻은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 자유를 넘겨줄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북한에 남아있는 영혼, 제3국을 목숨을 걸고 넘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경험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 개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소망과 꿈을 나누는 통일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지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그날을 준비해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통일 이즈 커밍. 지금까지 제작의 김영보, 신혜린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결혼을 소망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따뜻한 만남의 자리, 청년이여 결혼하라 시즌3가 6월 3일 수요일 포항 기쁨의 교회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말씀 안에서 이성교제와 결혼특강, 신앙 안에서 교제와 로테이션 만남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는 복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회 전국연합회 SNS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997-6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제1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제일교회에서 베리트 부부학교를 시작합니다.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토요일 5회 과정이며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한국가정사역협회 사무총장이신 오강근 목사부터 지구촌 가정훈련원 상담소장 최수경 소장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와 가정의 영성, 부부 성격 분석 그리고 부부 대화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선착순 15쌍의 부부를 모시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44-3311 포항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평해 제1교회에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며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해 은혜를 전합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오니 사랑의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1-255-41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열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 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포항지회 강습회는 6월 1일 월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포항 충진교회에서 진행되고 경주지회 강습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지회는 054-281-0191로 경주지회는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예, 포항전원교회 손태원 권사입니다. 저는 매일 죽도시장에서 포목하고 있는데 바느질하면서 출근하면 바로 극동방송 틀어놓고 말씀에도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진짜 감동을 먹고 그거는 따로 없어요. 아침부터 틀면 벌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 저기 목사님들 그 말씀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등등등등 계속 찬양 좋지. 찬양도 좋고 그 또와 이게 저거 믿다가 몇 년 방학하고 예 그것도 너무 내가 그 감동을 받았거든. 그래 정말로 방송이 하는 일이 너무 크고 보람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파 선교사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5: 손태원 권사님의 행복의 비결 바로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우리 함께 누려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색깔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신 첫째 날엔 흰색과 검은색을, 하늘과 물을 만드신 둘째 날엔 하늘색과 푸른색을, 땅과 풀을 만드신 셋째 날엔 황토색과 초록색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인데 바로 색깔을 변화시키는 기적이었죠. 예수님은 죽음을 상징하는 어둡고 칙칙한 색을 밝고 생명력 넘치는 색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네, 컬러의 힘은 무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우리들의 기분만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성격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컬러의 힘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볼 때 불안한 사람에겐 단조로운 색깔의 옷을 입히고 의욕을 잃은 사람에겐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히면 차츰 내적인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분명한 색깔이 있을 때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란 색깔을 숨기지 말고 더욱 표현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생명력 넘치는 찬양의 색깔로 우리 주님께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진아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리고 서울모태트 합창단의 찬송 이어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던 적이 있는가? 예를 들면 찬양을 뜨겁게 부르던 때나 눈부신 석양을 바라봤을 때, 또 친한 친구와 한바탕 웃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분위기가 그랬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목청껏 예수님을 찬양했다. 그 무엇도 그 순간의 분위기를 깰 수 없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찬양을 멈추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소통이 엄숙하고 차분할 거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다. 물론 잠잠히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넘치는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할 때도 있다. 하나님은 행복한 웃음과 강렬한 사랑, 신나서 지르는 환호성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우리들이 표현하는 강렬한 감정과 반응을 좋아한다. 그러니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신나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과 친해질 귀중한 기회를 돌들에게 뺏기지 말라. 힘껏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 He's a rock. He's

0: He's a rock.
1: 콜로라도 남성 사중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박신아 콰이어의 감사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경민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다 찬양하여라.

네, 다채로운 색깔로 가득한 자연을 보면 감탄이 저절로 되는데요. 정말 표현을 풍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 행복을 주실 줄 믿고요. 우리들이 가진 색깔로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늘 소리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만유의 주제 조찬미님의 음성으로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마음의 시험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큰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교회 안에 파당이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개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생겨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이 하나가 돼야지 될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또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가 타인이 받은 은사보다 더 크다 해서 이 교만병이 그냥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게다가 가장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니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을 사도라고 하느냐. 여러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게 된다는 얘기는 곧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부인하게 되고 심지어는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열과 성을 다 해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런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막 통째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시험을 받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바울 역시 모든 분열과 갈등이 누구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견디기가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낙심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았느냐? 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것은 분명 영적인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오늘 이 교회 안에 이런 시험이 찾아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탓할 문제도 아니고 성도들을 탓할 문제도 아니고 결국 이것은 뭐예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분냄이나 다툼이 일어나거든 그것을 제거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을 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궤계에 넘어지지 않고 사단을 이기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교인들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깨달음이 바울로 하여금 그 마음에 큰 위로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을 누가 주었을까요?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그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다 씻어내고 어떻게 큰 위로를 받게 했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는 오직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우리를 위로해 주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고 줄 수 없는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A라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위로해 주려면 무엇을 해결해 줘야 됩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은 아무리 위로를 해주고 싶어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해줄 수 있는 건 옆에 있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의 위로는 온전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온전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 그 문제에 대한 답만 얻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만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도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죠. 여러분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의 말은 위로한다고 한 말인데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을 생각해 봅시다.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욥을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친구들이잖아요. 아주 절친한 친구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에서부터 친구가 어려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멀리서부터 여행을 온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각자가 욥을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고민을 하면서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많은 말들을 갖고 위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말들이 위로가 됐습니까? 오히려 욥은 그 말들 때문에 더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죠.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아, 오늘따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시고 그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나 하고 그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때가 있죠. 아멘. 예, 오늘 위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말씀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돼. 아,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나 하나님이시지 하고 그냥 위로가 돼요. 그런데 어떤 날은 그러지 않아도 되죠.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막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죄까지 말씀을 안에서 막 드러나게 만드시고 우리를 막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자, 이럴 땐 고민되죠. 이게 위로가 된다고 해야 되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되냐면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책망이 아니죠. 이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더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더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보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나를 책망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망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 듣는 것은 나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할 때에는 내가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약속을 했는데 정작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는 내 능력이 되지 못해서 돕지 못할 때가 있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약속을 통해서는 우리가 위로받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들으신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안 하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기도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나 다양한 단어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왜 이렇게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응답해 줄 텐데 왜 기도 안 하니? 기도 안 하니까 근심 걱정이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때,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해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심지어는, 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드릴 건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내가 그 성령님과 함께 너희에게 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너희와 영원히 할수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 너희 가운데 오면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수 있고 나보다 더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어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해 주시면 제자들이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평안을 못 얻으니 주님이 심지어는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평안을 받아라. 평안을 불어넣어 주시는데도 이 평안을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왜? 믿지 못하니까. 마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왜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그들에게 다 나타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죠. 확신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형태의 위로가 되었든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로하려고 하는 그 의도와 달리 더 아프고 더 상처만 있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로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가족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 또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람의 위로로는 온전한 위로를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내가 환난을 겪은 것, 내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겪은 그 고난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고난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끊임없이 오해를 많이 받아야 했고 심지어는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아 거의 죽

0: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지요.
1: 감옥에 수도 없이 갇혔습니다. 끊임없이 재판정에 서야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잖아요. 그런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견뎌내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에 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를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귀신한테 휘둘려서 살아가니 그 처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한날은 바울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근데 이 아이 뒤에는 수많은 포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이 포주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채웠던 거죠. 근데 귀신이 떠나가고 점을 치지 못하니까 수입원이 끊긴 겁니다. 평상시에 아마도 그들이 이 불의한 이익을 가지고 관원들에게 뇌물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한 마음에 관원들에게 찾아가서 이 바울과 신라라고 하는 자가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러고는 거짓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관원들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이 두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의 여부를 먼저 살펴야 되는데 이 포주들 말만 듣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울과 신라를 매질을 합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지금 좋은 일을 했잖아요. 착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준 겁니다. 이거 얼마나 귀하고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이유도 없이 매를 맞은 겁니다. 거기다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사람에게만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도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사람을 원망했다 이런 말씀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지금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난 중에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옥문이 열렸어요. 도망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탈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장을 구원하고 그 집에 가서 그 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모두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온 가족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근데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또다시 생길 수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지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하나님 위로를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 거냐 못 누리며 살 거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이 환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셨느냐? 이 환난을 경험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철없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철없던 시절에 저희 아버지를 참 미워했어요. 아버지를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미워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거든요. 아버님 늘 전방에 많이 계시고 저는 5살 때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어머니하고 누님들하고 같이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군생활 하시면서 늘 전방에 계시면서 휴가 때만 서울에 왔다 갔다 하시고 뭐 방학 때나 저희들이 잠깐 가서 아버지 얼굴 보고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산 거는 아버지 제대하고 난 후에 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제가 경험한 아버지는 항상 실패하는 아버지였어요. 하는 것마다 망하더라고요.

군인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업입니다. 하여간 군인 출신들이 사업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귀가 얇아. 그래가지고 속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하는 것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뭐 군인이 뭐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있는 거 없는 거 하여간 다 잃어버리고 빚더미까지 앉은 거예요. 결국은 집에 빨간 딱지 다 붙고 집에서 다 쫓겨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거죠. 그 바람에 저희 어머님도 참 오랜 기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저희 가족들, 우리 형제들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무능한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 아버지가 군 생활하시면서 고생한 건 생각 안 하고 저희 고생시킨 것만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가 밉더라고요. 거기다가 어머니 고생시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철이 들고 난 다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철이 좀 들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 다 걷어가신 이유가 우리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았죠.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부모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아, 참 인생은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도 경험을 하게 되고 참 시련이라는 것이 어떤 거지, 길바닥에 낳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다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그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모든 걸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들이 고통 중에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만약에 제가 그런 어려움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그저 제가 머릿속으로는 어떤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위로할 수 있겠지만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위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바닥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런 어려움을 보면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분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다시 회복시켜 나갈 것인지가 보여요. 왜? 제가 그것을 경험했고 저희 가정이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시련이나 고통이나 환난은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환난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부모님에게는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생각을 갖고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스스로 기도할 줄은 몰라요. 아직까지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대신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중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죠.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누군가 나를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었던 나의 그 믿음의 연약함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수소

0: 서로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들의 그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충분히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내 기도 충분히 내가 채우고 살아가고 있다. 내 할당량은 충분히 하고 있다. 뭐 저만 쳐다본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닐 거고.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택도 없죠. 택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 부족한 기도의 분량을 누가 채워주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탄식하신다 그랬잖아요. 야, 이창경 목사 왜 이렇게 기도가 부족하냐.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저의 그 부족한 기도의 분량을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때로는 잘못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그 기도 덕분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내 부모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야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연약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큰 하나님의 위로자로 세상 속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62-0770, 055-262-0770 창원 상남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영미 집사입니다. 출퇴근하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많이 힘들 때 국동 방송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게 되었어요. 방송이 나왔을 때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그래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할게요. 예수 내
1: 마음 아시네. 주님께 받은 은혜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은미 집사님은 함께하자고 자신감 있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 그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입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복된 기회,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극단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0: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comma.
1: 신사 숙녀 여러분, 쉼표 여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쉼표, 찬양사역자 정잘해입니다. 요즘 거리는 쿵짝쿵짝쿵짝쿵짝 이렇게 선거철을 맞아 몸이 저절로 리듬을 타는 신나는 거리를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지지자를 열심히 응원하고 인사하며 홍보하고 있죠. 내가 지지한 사람이 당선이 되면 이야 보람있다 역시는 역시지 이럴 거예요.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우리들은요? 그렇죠.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그리하여 주나목에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으로 힘차게 문 엽니다. 가시죠.

이번 주는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성령님이 너무 정말 최고로 엄청나게 좋거든요. 매주 매일이 성령 강림절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절기를 맞게 되면 더욱더 성령님을 묵상하게 되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할 것이 엄청 많아요. 저처럼 선택 장애가 있는 분들은 선택의 여지에서 그냥 누가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결정을 성령님께 맡긴다면? 그렇습니다. 딩동댕동이에요. 우리 아들, 딸이 쑥쑥 크고 있는데 클수록 스스로에게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최근 찬양단 싱어 제안을 받고 결정권을 주면서 말했어요. 너네들이 선택하면 돼. 단,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그걸 판단해서 결정하렴. 하루 만에 기도 제목을 말하더군요. 아들 왈, 하나님 안에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딸 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조건은 단 한 가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 분별의 능력까지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언제나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바라며 찬양 보냅니다. 신델라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어노인팅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0: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1: 저는 어떤 사람과 얘기를 했을 때 경청하게 되는 경우와 귀가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경청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보다 타인을 세우며 무엇보다 결론이 하나님을 높일 때 모든 것이 열려 듣게 됩니다. 귀가 닫히는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500창을 하게 되면 정말 뇌가 어지럽고 귀가 막혀요. 대답은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A.W. 토조 목사님께서 성령님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을 일곱 가지를 나열하셨는데, 첫째, 인간적인 자신감. 둘째, 이기심. 셋째, 자신감. 넷째, 자기의. 다섯째, 자기 칭찬. 여섯째, 자기 영향력의 증대. 일곱째,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에는 그의 능하신 성령을 보내지 않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자기를 높이게 되면 성령님이 내주하기 힘들다는 거죠.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님이 계시기에 편한 곳인가요? 아니면 내가 편한 곳인가요? 저는 둘 다요? 아, 맞습니다. 성령님이 편하시면 우리도 편하니까요. 내가 주인이 되기보다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언제나 평안한 삶을 사시길 바라며, 쉐키나 찬양단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서울 챔버 싱어즈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거룩하신 성령이여 영어 찬양으로 보냅니다.

왔어요, 왔어. 즐거운 암송 시간.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따라해 보세요. 두 번 반복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연결해서 세 번 선포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국립합창단의 성령의 은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마지막 날에 들으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갓 졸업할 때쯤 큰 꿈을 가지게 됐어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여자 예배 인도자. 아, 거창하고 기네요. 젊은 피로 얼마나 열정으로 있는 곳에서 찬양을 했는지. 항상 큰 무대를 그리면서 연습하는 공간에서 찬양했었는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잘해야 큰 무대에서 찬양하나, 지금 그곳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찬양하나 내 앞에서 서는 건 똑같아. 순간 일시정지가 됐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며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많은 관심을 쏟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살아가죠.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큼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의 복보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이 더 크고, 잠깐 누리는 세상보다 영원히 누리는 천국이 더 크고 중요함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 속에 불어서 정말 크고 중요하고 복된 것을 깨달아 누리시는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과 하면 속이 시원시원합니다. 얼마나 척척척 잘하고 하는 것마다 그렇게 일이 술술 풀릴까요? 진짜 큰 손 대신 우리 주님은요,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차별도 없으셔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얼마나 감사하고 속이 뻥 뚫립니까? 그래서 이렇게 찬양해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모두에게 부어주시네. 예, 할렐루야. 계신 곳곳에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 넘치길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날에는 누군가의 따뜻한 가르침을 떠올렸고 또 가족들과 함께 밥 한 끼 먹는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시 배우게 되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족이라는 이름이 참 이상해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들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미안한 사람들이기도 하니까요. 잘해주고 싶은데 정말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표현은 서툴고 사랑하는데 괜히 퉁명스럽고 어쩌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소중함을 잊어버리기도 하죠. 어쩌면 이번 5월에도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엄마 고마워. 아버지 건강하세요. 여보 늘 고마워. 우리 아들 딸 사랑한다. 이런 말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랑은 꼭 거창한 나라만 전하는 거 아니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다 들으시고 끝난 뒤에 짧은 문자 한 통, 또 전화 한번 어떠세요? 때론 밥 먹었어? 그 한마디에도 사랑은 가득 담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 마음이 외롭고 허전한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다 떠나간 듯해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 하나 남겨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토요일 여러분 곁에 조용히 쉼표가 되어드리고 싶은 내 마음속 작은 집 문을 엽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하루하루 돌아보며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부모로서, 또 부부로서, 또 자식으로서 얼마나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도 돌아보는 그런 삶이야말로 성숙된 어른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전에 있는 아름다운 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송나라 때 구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례공 들어보셨죠? 그가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첫째, 내 지위를 남용하여 사사로이 사용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순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즉, 지위를 갖고 지위의 남용은 결국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이죠. 또 둘째,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사치하면 가난이 찾아올 때 후회한다. 이 말은 아무리 부자라도 검소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가난해질 때 후회한다는 것이죠. 셋째, 어떤 일을 당하였을 때 철저하게 그 일에 대하여 공부하지 않으면 언젠가 또 그 일을 당하였을 때 후회할 것이다. 즉, 내게 지금 닥친 일에 대하여 확실하게 배우고 경험해 봐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술에 대한 이야기네요. 넷째, 술 마시고 난 후 함부로 말을 하면 술 깬 다음에 후회할 것이다. 술은 인간관계를 좋게도 하지만 멀어지게도 하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술을 마시고 실수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술을 저희들이 안 마시잖아요. 또 다섯째, 편안하고 건강할 때 충분히 휴식하고 쉬지 않으면 병들었을 때 후회하게 된다. 충분한 휴식은 또 다른 나를 만들고 열정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과정이죠. 이 구례공의 글을 정리하면 직책을 벗어난 직권남용을 경계하라. 또 검소함으로 일상을 지내고 일에 대한 열정을 놓지 말고 충분한 휴식과 건강관리, 자신에 대한 조절 등이 인생을 살면서 꾸준히 돌아봐야 할 항목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권력. 이번 주에 우리가 선거도 있잖아요. 결국 권세와 권력은 그 수명을 다하고 나면 결국은 너무 무섭게도 원망과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높은 직책에 올라간 사람들은 늘 그 직책에 대한 그 직책을 다한 이유를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권력은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인생의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권세가 있을 때 그 권세를 다 사용하려고 하지 마라. 권세가 닿은 후 원망과 만나게 된다. 사람이 이런 권력에 교만해지고 사치해지면 처음은 있지만 끝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영원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과 검소함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도 잘 되고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승진하고 또 병이 낫기도 하고 편안하고 가족이 많아지면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결국 그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사실 늘 실수를 하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성찰이 있기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죠.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살피고 또 살피며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것인가요? 아, 질문이 이상하죠. 얼굴은 내 거지만 표정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얼굴은 제 몸에 붙어 있는 제 거죠. 그러나 표정은 확실히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얼굴의 표정은 나는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볼 수 있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얼굴의 겉모습을 표정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사실 사람들은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상담을 하며 또 강의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특별하게 눈에 띄는 표정이 있는데 웃음을 가득 머금고 저를 주시하면서 열심히 집중하는 표정의 얼굴입니다. 이런 분은요, 한 번 쳐다볼 걸 두 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 표정도 있어요. 바라보면 차가운, 소름이 끼치는 아주 무서운 얼굴 표정도 있습니다. 심지어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아주 무서운 눈빛. 웃기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80대 할머니

우리가 여자의 본능이 참 강해졌나봐요.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서 흰 머리를 염색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검은 머리칼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거금을 들여서 의학의 도움을 받았죠. 뭔지 아시죠? 얼굴이 피부가 팽팽해졌습니다. 언뜻 보면 아주 어색한 30대 여자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지를 않았어요. 할수 없이 30대 여자들과 어울리며 등산을 다니고 골프를 치고 수영을 하고. 그런데요, 얼마 후에 어느 날 지쳐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싱겁죠? 이것은 이처럼 얼굴 표정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중국 선교의 선구자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 제임스 테일러는 남다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어쩌면은 정말 귀한 아들을 키웠겠죠. 그는 약제사로 일하면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고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또 소외된 자들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늘에 있는 슬퍼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의 소망을 전했죠. 또 손님들로부터 약값을 정당한 가격 이상 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정직을 사업의 신조로 삼았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약값을 절반만 받거나 아예 받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거저약을 지어주셨는데요. 우선 병이 나야 하니까 그냥 가져가시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세요. 그래도 계속 죄송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청구서는 제가 벌써 천국에 보내놨어요. 그러니 거기 가서 갚으시면 됩니다. 약이 다 떨어지면 또 오세요. 그런데 한 가지 꼭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당신이 갚아야 할 약값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참 멋지죠? 항상 말씀으로 사는 테일러 아버지는 천사의 얼굴로 살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 중에 세탁소를 경영하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정직한 분이었죠. 어느 날한 분이 옷을 세탁해 달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들어 있었고 세어 보니 2,700불이었어요. 그는 잘 간직해 두었다가 옷을 찾으러 왔을 때그 돈을 주었습니다. 옷을 찾으러 온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지도 않은 돈이었어요. 가지세요. 아닙니다. 제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 돈을 옷을 찾은 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미국 항공회사 부사장이었던 거예요. 직원회의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정직합니다. 그리고 2,700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세탁소에 우리 직원들은 모두 옷을 맡기라고 부탁도 했죠. 세탁소가 바빠졌고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700명이 일하는 회사 사장이 되어 있었죠. 모두가 그를 칭찬합니다. 그분의 얼굴은 항상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말했죠. 여러분, 얼굴은 내 거지만 표정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고 내일 기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 어떨까요?

감사했던 5월도 어느새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처럼 누군가를 더 사랑했고 또 누군가를 더 그리워했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마음 한편에 지친 이야기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조용히 말씀드리세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히 붙잡고 계시니까요. 다가오는 6월에는 새로운 희망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속 작은 집 제작 김보석, 진행 윤하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안전하시고 평안한 날 되십시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우리 교회 서상욱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흘러 넘치는 삶 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 위에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웃으려거든 크게 웃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웃으면 수명이 8일 연장된답니다. 일어나자마자 웃으면 보약 중에 보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웃잖아요. 그러면 그 웃음의 효과가 33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웃음은요, 힘들 때 웃는 그게 진짜 웃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웃는 웃음은요, 병도 떠나갑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웃으니 얼마나 좋아요. 시작. 우리가 이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참이 답답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답답하겠습니까? 서로 소통이 잘안 되고 대화가 안 되면 답답합니다. 이 서로 대화가 안 되면요, 이 답답한 마음을 넘어서 그냥 우리의 영혼이 그냥 숨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눈빛만 봐도 통했던 남편이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말이 그렇게 어렵냐고. 아니, 왜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고. 그렇게 또막 소리치면 그 속이 얼마나 터지고 얼마나 미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청년들이요,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저도 답답하고 우리 청년도 답답해합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귀에 살쪘냐? 이러면.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또 얼마나 착한지, 목사님, 제가 꼭 다이어트해서 귀에 살을 반드시 빼가지고 정말 잘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도대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귀에 살이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웃고 마는데 잘 알죠? 사실은 제 발음이 좋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네 인생이 보면요, 다 이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잘 대화가 안 되고, 자녀와의 이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을 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함과 목마름이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세 번의 명절을 보냅니다.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인이 되면 이 절기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요, 잔치가 굉장히 풍성하게 열립니다. 구체적으로 이 초막절 이 절기는요, 어떤 절기냐면 이 초막이라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지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정말 이들의 생명과 생사를 가장 좌우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물이었습니다. 사실 이 광야에서 어떤 음식이나 환경,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물이 떨어질 때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물이 떨어질 때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단 한 순간도 물이 없어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물이 없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막절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삼아서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낼 때는 이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와서 그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는 이 말씀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병들어가는 그들에게 그 마음에서부터 해결되지 않는 그 갈급함과 그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어떤 문제 앞에 정말 완전히 무너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경을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너희들이 기념할 것은 이 실로암 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사모할 것은 이 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 그 생수,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흡족하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르는 그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생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보니까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실로 못에서 물을 길러서 제단에다가 붓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는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성령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종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체험을 사모하는 자마다 더 깊고 깊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는 순간에 어떤 과장이나 은유나 이제 비유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실제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에 정말 내 안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강권적으로 임하면 이 말씀은 이제부터 어떤 해석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 말씀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배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옵니다. 배에서부터 평강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다른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체험하는 사람들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졌노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면 정말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그 사람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반응하시는 분은 좀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선물 같은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얼굴 인상이요 이렇지 않다니까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미웠는데 내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2절, 이사야 12장 2절 3절을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실제로 이 말씀이 이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자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배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란 역사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란 약속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겠습니까? 인간의 내면, 그 내면 가장 깊은 곳,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면요, 그 어떤 답답함이나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그를 에워싸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걸 정말 실제처럼 전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걸 알아듣고 이걸 어떻게 반응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다가 제가 생각된 게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보면요, 1970년에서 80년 보면요, 장들이 엄청나게 사람이 분비했습니다. 그 장들마다 막 뻥뻥 하고 소리가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뭐였습니까? 뻥튀기 할아버지들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뻥튀기 장사를 하셨는데요. 그 기계가 어떤 기계냐면 우리 아마 젊었을 못 봤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기계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팝콘 튀기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 안에다 뭘 넣느냐 하면 옥수수를 넣고 쌀을 넣어요. 조금 잘 사는 집은 쌀을 넣고 좀 그렇게 사는 집은 옥수수 넣어요. 그런데 여기서 글러가지고 막 불을 돌리잖아요. 제가 이 불 돌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막 불을 돌리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옥수수나 쌀이나 이제 막 튀겨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차겠습니까? 압이 꽉 찹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한마디 던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뻥이야! 왜냐하면 갑자기 뻥 하면 사람이 놀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뻥이야 하면 뻥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요, 주위의 온 사방이 막 연기로 막 가득합니다. 그러면요, 이 뻥튀기들이요, 안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데 막 옆으로 날려튀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주워 먹으면 돼요. 돈 안 줘도 됩니다. 그러면 동네 사방이 아래 다 모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때는 골목 대장입니다. 줄 서! 한 줄 주워줍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요,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요,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히 내게 임하면요, 정말 내 얼굴에 가득했던 그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막 터져나오는 은혜와 기쁨이 온 사방을 뒤덮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연기처럼 피어올라서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가란 영혼을 목마름을 해결해준 줄 믿습니다. 이 놀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요, 이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에게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저와 정말 이와 같은 삶을 간절히 살기를 원한다고, 정말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이것을 경험했을까? 어떤 분들은 이미 과거에 이것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까지 나는 성령의 은혜를,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음은 차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나 이게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살아가는 삶에 드러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맞지가 않아요. 이게 괴리감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괴리감을요, 점점 좁혀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며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갈급하고 갈망하면서 날마다 내게 이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이 일들은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으면 내가 그냥 그렇게 이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절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믿어도 믿고 싶어도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들려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자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거부하는 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고자 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누군가는 응답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응답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애통함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근심을 주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갈급하게 하셔서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갈급함을 주실 때 여러분 절대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속에서부터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목마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모하는 자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목말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임하실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목마름과 그런 갈증과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나에게도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여전히 나에게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갈급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 목마름으로 내게 나아만 온다면 그 목마름을 채우고도 남는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갈급함이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그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어떤 염려 앞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0: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갈 줄 믿습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우리교회 서상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53-0091번, 054-253-0091번 포항우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전도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극동방송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저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대신에 방송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힘이 됩니다.
3: 평소에 극동방송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슬로건 정말 멋있고 슬로건처럼 방송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생명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응원했습니다.
4: 저도 그 방송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 받을 때 그렇게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어서
1: 전도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가 극동방송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뉴스 속보였습니다.
0: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병실에서 주님을 찾는 환자에게,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극동방송을 통해 전도의 사명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벌써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5월은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졌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은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의 특별한 이름처럼 서로

행운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행복한 5월을 보냈겠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여러분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나요? 어떤 친구는 여름방학을 기다리고, 어떤 친구는 생일을 기다리고, 어떤 친구는 떨어져 지내는 가족과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리기도 하겠지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는데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6623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우리는 쥐어린이 처음에는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지금은 매주 기다리는 방송이 됐어요. 아이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여러분, 사연을 보내주신 6623번님께서는 처음에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우연히 듣게 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매주 방송을 기다린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이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된다는 사연에 전도사님은 정말 감동이 되었답니다. 지금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기다리며 시간을 맞춰 라디오나 극동방송 어플을 키고 있나요? 방송을 기대하고 방송 듣기를 기다리며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우리는 쥐어린이 어른이들 감사합니다. 방송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신다는 사연에 저도 은혜가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방송되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통해 만나고 은혜를 나누기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거지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방송을 기다리며 또 기다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의 약속을 지키셨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도 지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으로 들었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오시기로 한 약속을 지키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주님 다시 오시리, 캠키즈 워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입니다.

0: 성경의 사람을 만나요.
1: 여러분을 만나 반가워요. 나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친 사람이에요.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도망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나는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감사한 일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0: 주인이 물건을 훔쳐 도망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그 이름에 유익을 끼친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의 주인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친 죄인이었어요. 그는 바른 삶을 살지 못했고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로마 감옥에 갇혔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를 지으며 사는 친구가 있나요? 감추고 싶은 죄를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죄를 가볍게 여기며 마음대로 사는 친구들은 없나요? 강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생각에 부끄럼 없이 죄를 지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며 사는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도 크셨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어요.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여러분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쉽게 짓는 죄도,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할 만한 아주 작은 죄도 예수님은 전혀 짓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깨끗한 거룩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필요 없을 만큼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네시모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어요. 그래야 그의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십자가를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복음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매일매일 깨끗함을 입으세요.

0: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생각했고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석방될 때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주었어요. 죄를 짓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은 용서해 줄까요? 편지를 읽어가던 빌레몬은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1: 나도 변화될 수 있어!
0: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전에 죄를 지으며 살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복음을 들었나요? 오네시모처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도 오네시모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죄에 대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조금 조금씩 날마다 변화시켜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실 거니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또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바래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저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겠어요. 죄에 대해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어린이 로마서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우리는 죄 어린이 친구들, 날마다 죄에서 승리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으로 미리의 내가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송인데요. 피처링 안다인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여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과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가?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돌이키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죽여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때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하고

0: 하고 있다면, 여전히 반복해서 입술로 범죄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다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이 돌과 같이 탁탁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어떤 것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0: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완악한 내 마음을 나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결심하기만 하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완악한 내 마음은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더 삐뚤어질 때가 있습니다. 더 딱딱해질 때가 있죠.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간음의 죄를 지었지만 마음을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이었죠. 결국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었고 계산적이었으며 반복적인 죄였죠.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다윗이 지은 죄의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쓴 예배의 자였습니다.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이 아무리 찔림받아도 감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찔림이 없었던 것이었죠. 다른 말로 양심이 고장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더 경악스러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양심이 고장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양심이 여전히 날카롭게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내용인즉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소와 양을 비롯한 많은 짐승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새끼 양은 그냥 양이 아니었습니다. 딸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자신의 수많은 짐승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접대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그 귀한 새끼 양을 억지로 빼앗아서 손님을 접대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나자 말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아 말하는가?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격노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를 쳤던 것이었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다윗은 죄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정의감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분노했고 날이 선 칼처럼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0: 비판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가 사실은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완악함이란 죄에 대해서 둔감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도덕성이 실종된 그런 상태가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양심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리하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만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는 엄청나게 잘 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분노를 하죠. 너 같은 것은 죽어야 돼. 손가락질하며 정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댓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잘못하기라도 하면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사과를 해도 멈추질 않아요. 그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어. 거짓말이야. 계속해서 비난하는 글을 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의를 참지 못하죠.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범죄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자신이 판단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쏙 빼버리죠. 그리고는 핑계를 댑니다. 내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래.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너도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너도 나처럼 그렇게 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한두 번이야? 나 원래 이렇게 못되게 말하는 거 너도 알고 있었잖아. 나의 교만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예수 믿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죠.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꼭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네요. 근데 그 사람이 알아들었는지 몰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분노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총명이 흐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하게 분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타인의 잘못은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은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죠. 당신 만나서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는 너는 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냐고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그 말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마음이 상합니다. 이런 완악한 마음은 말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목사가 가서 검열한다고 해서 그만 바뀌지 않아요. 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바꿀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굳어 있는 마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 줄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시작.
1: 성령 하나님께서
0: 성령 하나님께서
1: 완악한
0: 완악한 마음을
1: 마음을
0: 새롭게
1: 새롭게
0: 변화시켜
1: 변화시켜
0: 주십니다.
1: 주십니다.
0: 자, 다시 한번 할때 마음 앞에 네 자를 한번 붙여서 하겠습니다. 시작.
1: 성령
0: 성령 하나님께서
1: 하나님께서
0: 완악한
1: 완악한
0: 내
1: 내
0: 마음을
1: 마음을
0: 새롭게
1: 새롭게
0: 변화시켜
1: 변화시켜
0: 주십니다.
1: 주십니다.
0: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사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만군의
0: 만군의
1: 여호와께서
0: 말씀하시되
1: 이는 힘으로 되지
0: 아니하며
1: 아니하며 능력으로
0: 능력으로
1: 되지
0: 되지
1: 아니하고
0: 아니하고 오직
1: 오직

0: 마음이 바뀌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뭐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제가 찾아가가지고 목사의 권유로 말합니다. 바뀌십시오.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이면 누구십니까? 우리는 종종 성령 하나님을 신비로운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마치 성령을 주고받을 수 있는 비인격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사용해야 할 어떤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하고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죠.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주 당당하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뼈저려지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보혈 흘려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정도의 그 흉악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0: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면 드러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은 칼로 베였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종이에 손가락 한번 비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아리고 아픈지 몰라요. 근데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시면 마음이 찢어질 듯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그렇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다윗은 분노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네 배를 갚아주어야 한다고 정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7절 말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한 문장에 1년 동안 쌓여있던 침묵이, 1년 동안 굳어있던 양심이, 1년 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죄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1: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0: 성도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말 속에서 다윗의 흐느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탄식하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0: 반응했던 이유는 설교자의 말이 날카로워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죠.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라고 통회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외과적인 수술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 내미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0: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드러내십니다. 다른 사람을 몰래 꽁꽁 숨겨두었던 죄악들과 못된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시죠. 사람들은 날 잘 몰라요. 멋지게 포장된 나의 겉모습만 바라보며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가식과 외식을 다 드러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냅니다. 마치 엑스레이로 찍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영적 각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900년 초에 우리나라에 대부흥이 있었는데 학자들은 그 시발점을 1903년 원산부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산부흥의 시작은 캐나다 출신의 하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하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자 참을 수 없었던 하디 선교사님은 주일 오전 난예배 때 한국인 성도님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토하며 눈물로 회개했는데요, 그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심정으로 내 자신의 교만함과 신앙 없음을 그리고 이렇게 되어버린 나의 잘못을 고백한다. 하디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한국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탓을 돌렸는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 깨달음을 주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서양인이야, 나는 한국인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야, 자만심으로 가득했던 나의 교만한 죄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성도님들 앞에 했던 말이 뭐냐면 제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복음의 장애물입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참회했던 것이었죠. 이 회개를 기점으로 해서 1903년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1907년에 평양에서 부흥이 폭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인하는 것에 익숙하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하기만 하면 첫 마디가 뭡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라고 부인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회피를 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먼저 어떤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였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0: 베드로가 전해준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배 중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네 얘기를 목사님께 일러바쳤냐라고 생각될 정도로 설교 말씀이 꼭 내 이야기처럼 들린 것을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말씀처럼 설교의 한 문장이, 한 단어가 내 마음 깊이 꽂히기에 나도 모르게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이 주르르르 나는 거 경험.

0: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탓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했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란 사실이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1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던 다윗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게 된 것은 어떤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책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신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윗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영적으로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찬송하고 있었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형식적이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울림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51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0: 아멘. 정한 마음을 어떻게 달라고요? 창조해 달라고. 창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창조죠.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는 것,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 마음 바뀌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보지 않는 분 어디 계십니까? 다 애써봤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었죠. 우리 에스겔 3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0: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수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거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즉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달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오래된 묵은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끊지 못했던 습관이 끊어지게 되죠. 더 이상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면 이제 남편이 용서가 됩니다. 남편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참아집니다. 품어지게 되고 안아주게 되죠. 이것은 내가 결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그렇게 미루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우리를 억지로 어떻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찾아오셔서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0: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회복된 것은 그의 눈물이 아니죠. 그의 결단이 아닙니다. 다윗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말씀은 다윗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다윗을 살리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신 이유는 다윗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창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완악한 마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만 새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 깊이 찔림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만져주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다윗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성령께서는 새 마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그러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771-7104, 054-771-7104번 경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의 요청으로 시스티나 교회의 천지창조를 그릴 때의 일입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4년이나 그림에 전념한 뒤 완성을 시켜봤더니 자기가 그린 그림이었지만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림이 완성됐다는 뜻으로 구석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교회 밖으로 나왔는데요. 햇살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지저귀는 새소리는 마치 천사들의 찬송처럼 들렸습니다. 이렇게 대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던 미켈란젤로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을 완성하시고도 어느 것 하나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아니하셨구나.

그런데 이에 미치지도 못하는 작품을 만든 내가 어찌 자랑스럽게 이름을 남길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 그림 구석에 있는 자기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자신의 어떤

그것 하나만으로도 겸손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오늘도 잊지 말고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삶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절벽 아래의 집에 비유했는데요. 산 절벽 아래 집이 있는데 우리는 이 집에 곧바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뛰어내리면 가기는 하겠지만 살아서는 가지 못하겠죠. 이 집에 가려면 산등성이를 돌아서 가야 하는데 돌아가면 그 집과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는 바로 그 길이 집에 가까이 가는 길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만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자세로 나아갈 때,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찬양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린아이부터 장년층까지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요. 그 구원의 기쁨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 준비했는데요. 먼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멜로디죠. 어린이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린이 말씀송 1집 앨범에서 준비했고요. 두 번째 들으실 곡은 성가곡입니다.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 곡은 꿈이 있는 자유의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다운 기타 선율과 함께하는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세계적인 성악가 피터 슈라이어가 한 교회 찬양대에서 묵묵하게 마루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땀을 흘리며 대원들이 연습할 자리를 정돈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찬양대원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1: 아, 선생님, 왜 직접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0: 그러자 그는 온화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청소한 이 자리가 대원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안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전 세계 음악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이 거장이 평생토록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낮아짐의 섬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참된 감동은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데요. 남들보다 뛰어난 위치나 조건을 가졌을 때에도 도리어 자신을 비워 주변을 돕는 이 겸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매일매일 겸손함으로 주변에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열왕기상 8장 54절 기도는 예배의 한 형태로서 각자 자신만의 기도 자세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포개고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요점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 판단하거나 당신이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몸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오늘은 마음의 태도를 의식하며 솔직한 대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저인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사막에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드문드문 오아시스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을 뿐더러 광활한 사막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양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막에도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사막은 낮엔 덥고 밤엔 추운데 이런 기온차로 인해 아침이면 바위와 식물, 지면에 이슬이 맺힙니다. 바로 이 이슬을 통해 동물들이 수분을 섭취하고 생존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동물들이 이슬을 먹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인데요. 동물들은 낮게 깔린 이슬을 먹기 위해 저마다 겸손해집니다. 뱀은 몸을 돌려 최대한 굽힌 후 자신의 몸에 내려앉은 이슬을 핥습니다. 개구리는 고개를 숙여 떨어지는 이슬방울을 두 손으로 받아 마십니다. 손이 없는 곤충들은 개구리와 같은 방법으로 최대한 고개를 숙여 이슬을 땅에 떨어뜨린 뒤 엎드려 마십니다. 동물들이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물을 마실 때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신을 낮춤으로 겸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충진교회를 섬기시는 박정빈 집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1: 안녕하세요.
0: 환영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본인을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포항 충진교회 박정빈 집사라고 합니다. 현재 10살, 6살 두 아이 아버지이며 코너스톤이라는 인테리어 사업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0: 네,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군요.
1: 네.
0: 와, 이름이 코너스톤. 멋지네요.
1: 감사합니다.
0: 집사님 복장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잠시 외출을 하신 것 같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시죠?
1: 네.
0: 인테리어 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저희는 대부분 시간을 현장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느끼는 건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정직과 책임.
1: 그래서 현장은 눈에 보이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품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정직하게 시공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코너스톤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일을 넘어서 이제 그 공간

0: 공간에서 살아갈 분들의 삶을 생각하며 일하려고 합니다. 공간을 통해 복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1: 아, 멋지네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데 또 집사님께서 담담하게 정직과 책임을 말씀하셨지만

0: 것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꾸미는 것은 우리 삶에 참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면 좋을지 우리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집사님.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은 조금만 정리를 해도 예. 사람의 마음이 바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돈, 그러니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충분히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요.
0: 그렇죠.
1: 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저비용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는 정리,
0: 그리고
1: 조명, 그리고 향인 것 같습니다.
0: 정리, 조명, 향. 그리고 향.
1: 네. 오. 그래서 먼저 이제 정리는 가장 효과가 큰 부분인데요. 눈에 보이는 물건의 양을 조금만 줄여도 공간이 훨씬 넓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0: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1: 그렇죠.
0: 저는
1: 어렵긴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뭐 큰 비용 없이도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조명입니다. 집에 있는 조명색을 너무 차갑지 않게 조금만 따뜻한 톤, 뭐 보통 주백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공간에 간접 조명이나 펜던트 조명만 달아도 저비용의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0: 좋아하는 카페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조명이 아주 은은하고 또 네. 집중력을 높이는 그런 조명들을 잘 활용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거기에 향을 또 꼽아주셨어요.
1: 네, 마지막으로 향인데요.
0: 네.
1: 디퓨즈나 은은한 향 하나만 있어도 공간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집집마다 견적 방문을 이제 많이 가다 보면
0: 네네.
1: 여러 상황을 이제 마주합니다. 신기한 경험이 방은 어지러운데 향긋한 냄새가 날 때면 그 공간이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시도해 보는 걸 이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감각 아니겠습니까? 정리, 조명, 그리고 향. 세 가지 요소를 꼽아주셨는데 저같이 정리를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하는 법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요즘 정리 전문가들도 막 나오시더라고요.
1: 저희 와이프가 그 전문가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0: 아내분이 또 정리 네. 도사시군요.
1: 네. 보면 잘 버립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더라고요. 옷 같은 경우에도
0: 네.
1: 1년에 한 번도 안 입었다. 그럼 버리는 것 같고요. 일상생활 용품들 중에서도 뭐 3개월 정도 안 썼다. 그럼 버리는 것 같고요. 음식물도 뭐 일주일 이상 안 먹었다 버리고
0: 버리는 게 중요한데 미련이 남거든요.
1: 그렇죠.
0: 이거 언제 쓰게 될지 왜냐하면 모든 물건들이 다 추억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왠지 물건을 버리면 그 추억도 버리는 것 같아서요.
1: 저 같은 경우도 물건 버리는 걸 좀 싫어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했고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0: 네.
1: 감수성이 풍부해서
0: 더 못 버리시겠어요 저처럼.
1: 아 그렇죠. 하나의 스토리가 다 담겨져 있는 것들이라고
0: 네.
1: 생각하고 있어서 잘 못 버리는데
0: 존중해 줘야죠.
1: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확실히 버리는 게 또 삶의 어떤 지혜가 더 담겨 있을 때가 있어서
0: 그렇군요.
1: 같이 생활할 때 공간에서는 깨끗한 게 가족들한테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건 제가 포기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0: 더 좋은 추억을 위해서
1: 네.
0: 과감하게 버려라.
1: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원래 다른 분야의 일도 경험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직업은 어떤 쪽이셨나요?
1: 아, 네. 인테리어 사업 전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 향기 내는 사람들 히즈빈스에서 1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0: 히즈빈스 유명하죠.
1: 제가 몸담았던 히즈빈스는 작은 자를 섬기는 예수님의 비전과 가치를 중요시하여 정신장애인 선생님들에게 바리스타로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매니저부터 시작하여 본사에서 매장관리, 마케팅, 컨설팅, MD, 해외사업 등 여러 업무를 섭렵하고 제 카페사업본부장까지 역임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퇴사할 때 많은 축복과 환송을 받고 나왔고 이제 친정같은 회사라 계속 이제 중보하고 서로 이제 근황을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카페사업과 인테리어사업 좀 다른 듯 공통점도 좀 느껴지고
1: 저는 그 컨설팅을 하면서 공간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꼈었고요. 인테리어 자체에 대한 묘미와 컨설팅하면서 공간을 만드는 그 재미들이 많이 결부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예.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물론 아버지가 목수이시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계셔서 넘어갈 때 이제 피봇할 때 되게 편하긴 했었는데요.
0: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으셨네요.
1: 네. 회사 업무를 볼 때도 많이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일하실 때 사용자의 필요와 그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또 집사님은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스타일이

0: 하니까 생각이 되는데 기억에 남는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기억에 남는 고객님이 한분 계십니다. 올해 1월 달에 이제 우현동 신동아 베르디 아파트에서 올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해 주신 분인데요.
0: 예, 아파트 리모델링을 의뢰하셨어요.
1: 네. 처음에는 이제 윗집 누수로 인해 이제 부분 공사를 문의를 하셨다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제 전체 리모델링까지 이어진
0: 점점
1: 케이스였습니다.
0: 일이 커졌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고객님도 교회 성도님이셨는데요.
0: 네네.
1: 처음 그 집을 구매하신 것도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이었고 이번에 리모델링 역시 기도 중에 결정하신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더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시공하게 되었고요. 감사하게도 고객님이 기대하신 것 이상으로 결과가 잘 나와서 서로 많이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믿음 안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마친 후에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헤어지셨는데 또 일하시다 보면 또 뜻하지 않은 오해, 또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도 있잖아요.
1: 서로 오해가 생기는 부분은 어느 한쪽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최대한 저는 기록으로 남기고 어떤 내용들을 휘발되지 않게끔 이제 잘 저장해두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는 저희가 열심히 시공을 해드렸는데 마음에 들지 않다 하셔가지고 세 차례나 수정을 해드리고 에이스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제품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제 사람이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해당 이제 파트는 제가 돈을 안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아예.
0: 그렇군요.
1: 근데 그렇게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고객님을 만족시키지 못한 거에 대한 저도 뭐 미안함을 갖고 있었고 그분도 불만족인 거에 대한 어떤 시간 낭비적인 부분에서 뭔가 해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잘 이제 마무리한 적은 있었는데 좀 아쉽긴 했었죠.
0: 그러네요. 하지만 성공적인 사례가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크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음 케이스들 또 다음 프로젝트에는 또 좋은 교훈과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면서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이 하지 못하는 남다른 보람을 경험하실 때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나눠주시죠, 집사님.
1: 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고객님이 완성된 공간을 처음 마주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시고 공간을 둘러보시면서 환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때그 안에는 고객님이 매료되는 감동과 행복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 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기쁨이고, 그래서 이를 단순한 시공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0: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간을 열심히 준비해서 선물한다라는 그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겠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멋진 직업을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충진교회를 섬기시며 인테리어 업체 코너스톤을 운영하시는 박정빈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충진교회를 섬기시며 인테리어 업체 코너스톤을 운영하시는 박정빈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1: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눈 떠보니 엄마 아빠가

0: 다니고 계셨고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주님을 1대1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경동 SFC 수련회에서였습니다. 그 이후 평생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1: 수련회가 처음엔 참 가기 싫은데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많이 생기죠.
0: 네.
1: 네. 우리 자녀들 다른 건 몰라도 여름과 겨울 수련회는 꼭 챙겨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당연합니다.
1: 네. 집사님께서 만난 하나님, 어떻게 집사님께 다가오시고 또 하루하루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던가요?
0: 중2 때는 어떻게 보면 수련회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성경책을 펴면 글자들이 생동하듯이 눈에 확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 활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느껴질 때 살아계신 이 문자 글자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었었는데요. 그 뒤로는 이제 고2 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제가 영신고등학교라고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도 꼭 가야 되고 주일에도 꼭 학교를 가야 되는 예. 그런 학교였는데 제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모진 핍박 아닌 핍박을 뚫고 교회를 가고 새벽 예배도 계속 가고 하면서 300일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었던 것 같고요. 그 뒤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교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또 이렇게 씩씩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대표로 일하시다 보면 정말 크고 작은 유혹이 많잖아요. 그때그때 남모르는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계신 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또 어떻게 잘 감당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유혹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적인 부분이나 눈에 보이는 게 욕심보다는 정치과 관련된 유혹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는 대충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자재를 조금 허접한 걸 써도 되지 않을까? 또는 공사 중에 생긴 어떤 이슈, 문제를 굳이 고객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덮고 지나가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목수이신 아버지 함께 일을 하고 있어서 아버지의 조언과 직언을 통해 늘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 과정 하나하나를 고객님께 정직하게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어차피 알게 돼라는 어떤 그 양심의 울림이 계속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바르게 이제 시공하고 회사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그런 하지 않아도 될 정보 공유, 보고들이 고객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지나온 삶을 돌아보실 때 또 집사님도 고난의 과정이 분명히 있으셨겠죠.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한번 나눠주세요.
0: 아무래도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몸과 마음이 무너져 힘든 시간을 보냈던 때가 가장 큰 고난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유산을 세 번이나 겪으면서 어렵게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출산 이후에는 산후 우울증이 깊게 이제 찾아왔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이 고통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들 정도로 힘들고 막막한 시간이었습니다. 과정에서 부산에 있는 처형 식구와 이제 충진교회 신승창 박명 집사님의 가정에서 큰 도움을 주셨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고 지금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1: 네,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에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도 공동체의 큰 사랑도 경험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정말 쉽지 않은 순간이죠.
0: 네.
1: 네. 지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방송 가족들 중에도 새로운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또 말 못할 고민, 또 아픔을 가진 가정들도 참 많은데요. 위로의 말씀 한번 전해주시죠.
0: 저 히지비스 있을 때도 정신장애 선생님들 중에서 조울, 우울, 마음의 아픔, 마음의 감기를 앓고 계신 분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그럴 때 옆에서 정말 도와주신 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제일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본인 힘듦을 겪고 있는 분들도 솔직하게 주변에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1: 용기가 필요하겠죠.
0: 많이 필요하죠. 예.

0: 그래서 나 아파, 나 마음이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알렸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생사를 고민할 정도로 많이 아픕니다. 할때더 주변에서 정말 힘들구나를 알고 주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나 마음이 아파라고 얘기해 주시면 듣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1: 우리가 사람은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도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놓고
0: 네, 맞습니다.
1: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이 주변에 또 좋은 공동체로 보이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한번 용기를 내면서 그 은혜의 폭을 더 키워가면 참 좋겠습니다. 앞서 잠시 소개해 주셨는데요, 집사님. 섬기시는 포항 충진교회 또 소속된 공동체를 한번 나눠 주실까요?
0: 네, 저는 포항에 있는 충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포항 충진교회는 홀로 앉고 마주 앉고 둘러앉는 선교적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개인의 신앙 회복에서부터 가정 그리고 지역 사회까지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홀로 앉는 시간 속에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개인의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주 앉는 관계 속에서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둘러앉는 모습으로는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이웃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섬기고 나눈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 네, 홀로 앉고 마주 앉고 둘러 앉는. 네, 저는 이 앉는다라는 게 예. 서지 않고 앉아서 하는 게좀 편안하고
0: 서 있으면 불편합니다.
1: 좋네요. 네, 세대별로 공동체 구성이 역동적으로 되어 있는 교회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집사님께서 소속된 모임들 한번 자랑해 주시죠.
0: 요섭 공동체라고 저희 보통 20, 30대 특히 결혼한 세대부터 이제 보통 초등학생 자녀를 둔
1: 네네.
0: 나이대가 지금 포진해 있는 요섭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1: 예.
0: 아무래도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육아 때문에 힘든 지체들이
1: 그렇죠.
0: 많습니다.
1: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직장에서는 제일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20대 후반에서 30대, 40대의 청장년들의 모임이네요.
0: 네, 맞습니다.
1: 바쁜 분들이지만 그만큼 바쁘고 힘들기에 또 모여서 서로 격려를 해줘야겠네요.
0: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저희는 이제 나눔터라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 상위 개념이 있고요. 그 밑에 나눔터, 그다음에 이제 나눔터를 맡고는 리더 나눔지라고 하는데요.
1: 예.
0: 제가 이제 와이프랑 올해부터 나눔지기를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 나눔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육아를 많이 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은데 서로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힘듦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만 2년 동안 정말 서로 힘듦에 대해서 많이 공유가 돼서
1: 네.
0: 라포가 많이 형성된 가운데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선교적 공동체처럼 지역교회를 섬기는 거에 좀더 비전을 갖고
1: 예.
0: 같이 동참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처음에는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치유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의 필요를 채우고 밖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군요. 앞서 집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들이 또 다른 지체들을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시겠어요.
0: 아, 그렇죠. 많이 됩니다.
1: 예.
0: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각자만의 사정과 상황들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희가 모임을 좀더 권하지만 분명 그 안에 저희도 알고 있는 또 알지 못하는 내용 안에서 이해가 되고 있어서 뭐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이제 가랑비에 꽂혔듯이 계속 언젠가 나오길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있고요. 대신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 고면했을 때 이분한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면해서 뭐 교사를 섬기게 한다든지 우리 모임에서도 뭐 부나눔지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1: 네네.
0: 역할을 맡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박정빈 집사님께서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쭉 지내오시면서 수많은 신앙 선배들을 만나셨고 수많은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오셨을 텐데 특별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들 계실까요?
0: 멘토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 많으시죠?
0: 네, 이제 SFC 학생 신앙 운동을 같이 했던 우리 간사님들과 선배님들이시고요.
1: SFC는
0: 네.
1: 고신
0: 네, 맞습니다.
1: 학생들이 모이는 모임이죠.
0: 네, 맞습니다.
1: 네, 고신 측.
0: 네. 그리고 그분들이 추천해 주셨던 뭐존 칼빈이라든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들 책을 통해서 멘토링을 계속 받았던 것 같고요.
1: 네네. 그분들까지는 네.
0: 네.
1: 올라가지 마시고요.
0: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특정할 수 있는 신앙의 멘토님은 이제 충진교회 오재경 목사님 그리고 한동

0: 네, 정숙희 교수님, 아웃스탠딩 임상유 멘토님,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재경 목사님은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분들 중에 말씀과 삶이 가장 일치하시는 목사님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도 기쁜 영성과 울림이 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도 겸손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시는 분이셔서 많은 도전과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희 부모님
1: 빼놓을 수 없죠.
0: 눈물로 항상 기도하시는 두 분과 장인 자모님도 항상 기도로 저희를 많이 응원하고 계셔서 와. 좋은 멘토가 되고 계십니다.
1: 집사님과 코너스톤이 이렇게 멋지게 사역할 수 있는 배후에는 귀한 멘토들이 포진해 계셨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1: 집사님은 앞으로 이제 청년 사업가로 캐리어를 쌓아 나가실 텐데 어떤 사업가로 평가되고 불려지길 원하십니까?
0: 앞으로 저는 단순히 이제 인테리어를 잘하는 사업가가 아니라 사람과 공간을 정직하게 연결하는 사업가로 불리고 싶습니다. 공간을 통해 사람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1: 집사님의 가족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0: 그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제 평생 동반자 이은정, 그리고 아빠의 딸로 태어나줘서 항상 고마운 박은빈, 무얼 하든 입가에 웃음을 머금게 해주는 박은찬, 저희 가정은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아내는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입니다.
1: 바쁘시네요.
0: 네, 거기다가 남편 사업한다고 서포터를 또 열심히 해주는 내조의 여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점점 신앙이 이제 커져가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대견한 와이프입니다. 첫째 딸은 이제 10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매년 이제 경동노회 성경고사 대회를 나가는데 항상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고
1: 와.
0: 학교에서는 늘 반대표 개주 선수를 뛴다든지 실장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자랑할 게 많은 딸인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둘째 아들은 6살 유치원생입니다. 가장 예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도 적당히 잘 들으면서도 안 듣고 심술을 부리다가도 그치고 장난치다가도 애교 부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여운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1: 와.
0: 그렇게 이제 저희 가정 이렇게 도란도란 행복하게 살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가장 바람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제가 수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가족 소개를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신 분을 처음 봤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사님의 입가의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지고 또 가정의 화목이 느껴지네요. 아마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도 이 기쁨, 이 행복이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정빈 집사님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코너스톤이라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모퉁이 돌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이름처럼 누군가의 삶에 오래 남는 든든한 모퉁이 돌 같은 회사,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업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은 사업 가운데 늘 안전과 화평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안전과 화평 중요하죠.
0: 그래서 공사는 작은 부주의 하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마다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늘 기도로 준비하며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과의 소통 속에서도 서로 오해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모든 과정 가운데 신뢰와 화평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안전하고 바른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회사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포항 충진교회를 섬기시며 인테리어 업체 코너스톤을 운영하시는 박정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집사님 건강하시고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세계

0: 학계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0: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고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0: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림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포항 양학교회 황병기 목사님께서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해주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에 줄을 잡는다 그러죠. 뭘 기도했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고 또 그분이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행은 한 가지 동자와 갈행이에요. 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같은 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일치해서 가는 것을 동행이라 그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서 가는 겁니다. 이걸 동행이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일치시켜요. 자기 의지도 있잖아요. 뜻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켜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복종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오늘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심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한 번 죽는 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끝나면 끝나는데 끝이 안 나니까 문제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에녹은 엘리야 같은 능력 없어요. 모세 같은 특별한 권능을 받은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이 65세까지 주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동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는가? 이 시대가 악한 시대였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시대입니다. 유다서 보면 에녹 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 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죄악이 너무 크니까 정죄하고 심판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녹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아,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 그래서 내가 심판할 거야. 네가 아들을 낳으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어. 무드셀라 이름이 뜻이 무트가 죽다는 뜻이고 셀라가 보내다는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들을 낳았어요. 65세. 아들이 막 이제 자라고 걷고 돌아다니는데 에녹의 마음속에 저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이 있다 했는데 심판이 지금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심판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끝을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여요. 군대에서 시간 계획을 거꾸로 삽니다. 목표하는 시간에서 거꾸로 24시간 전에 내가 뭐 할 건지 48시간 전에 뭐 할 건지 목표를 정하고 시간을 역으로 지금 뭐 할 건지를 계산해요. 우리 삶도 여러분 길게 남은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이 한정없이 늘어질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빨리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끝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바른지 아닌지 우리는 여기서 끝을 보는 게 아니라 끝에서 지금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서 봤을 때 아니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돌아보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에도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 인사 고과를 매기죠. 내가 근무를 성실했는지 성과를 냈는지 평가를 해가지고 진급시킬지 말지를 결정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 삶을 바르게 만들어가려고 애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을 믿을 때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내 삶이 다듬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을 바라보고 심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끝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심판을 면하고 사면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심판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바깥을 봅니다. 우리 안을 들여다보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나 시선이 바깥을 향한 게 있지 자기 자신을 집중해서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언제 들여다보게 되면 예배 때 들여다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무드셀레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진짜 심판이 왔어요. 믿는 대로 되었어요. 무드셀레가 969세를 길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달이라 그날에 큰 기품에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심판이 시작됐어요. 무드셀레가 죽자마자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369세 무드셀레가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정말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드셀레가 왜 그렇게 길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장수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심판을 무드셀레를 길게 살게 하시며 장수하게 하면서까지 계속 유보시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용납하고 참아주는 게 쉽습니까? 참아주는 게 어려워요. 용납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언제나 하세요. 하나님의 용납과 길이 참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애초에 끝난 인생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인내 가운데 길이 용납하시고 참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뜻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이 봉헌하다는 하나크에서 유래됐어요. 에녹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봉헌해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할 땐 주님을 찾아요. 근데 필요 없을 때는 잊어요. 우리가 필요하면 찾고 우리가 필요 없을 때는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건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동행이에요. 기복주의라는 게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 이건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안 바뀌고 싶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좀 바꾸세요. 나는 내 삶을 바꾸거나 내 인격적인 변화를 싫어요. 이거 안 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내가 있는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복을 좀 주세요. 이게 기복.

구속주예요. 복을 구하는 것. 그러면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뀌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노아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할아버지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죽으면 땅에 심판이 와요. 그 심판을 노아도 믿어요. 그리고 삶의 기준을 바꿉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 그래서 노아는 당대 의인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 말씀을 준행하죠? 심판을 믿기 때문에.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놓을 때 내 삶은 바뀌어요. 동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전히 기준이 내가 되면 우리 삶은 안 바뀌어요. 살던 대로 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에녹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옮겨놓을 때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결국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 그 영향을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대성산업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 회사의 회장이 김영대 회장이에요. 근데 그 김영대 회장과 동행하며 같이 걸어갔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성희 씨라는 여자분이에요. 집사님인데 이분은 비서로서는 우리나라 비서학교 최고입니다. 이 사람 비서학을 얘기할 때 이 사람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책도 썼고 지금 40년 넘게 수석 비서로 아직도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책을 냈습니다. 김영대 회장은 어떤 인물인지 만나본 적은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 신앙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전성희 집사를 통해서 보면 같이 걸어가는 사람을 잘 되게 해요. 또 정홍이라는 운전기사인데 이분도 40년 넘게 같이 있었어요. 이분도 역시 네 바퀴 행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업계, 회장을 모시는 비서, 또 회장과 함께 동행하는 운전기사로서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델링을 이분들이 제시해요. 누구와 걸어갔느냐? 우리가 유능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동행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탁월한 사람과 동행하면 탁월해져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동행하면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탁월한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버려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은 사람과 동행하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간은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에 부여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원이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그 다음에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히브리서 11장 6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세기 하나님, 출애굽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현존자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었어요.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었어요. 에녹의 믿음은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0: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는 말씀의 경고를 받아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질문. 여러분은 말씀의 경고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고, 그 경고를 받는 자는 방주를 만들고, 그 경고를 받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고, 자기를 들여서 주님과 동행하고, 삶의 기준을 바꿔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 낳고 동행했어요. 뭐 특별한 일 한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만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경건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서, 보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손을 움직이는 모든 것에서 경건이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쳐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세상에는 물들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 이걸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배를 귀하게 여겨요. 예배자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 그 믿음을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변화는 현존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 삶을 순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도함으로 그 뜻에 순복하고 복종하고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는 자에게 그 부유하심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믿고 삶의 기준을 바꿀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양학교회 황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양학교회 지역번호 054 289-615번 282-061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0: 전파 선교사인데요.
1: 네네.
0: 네, 제가 내년부터 제가 만 원씩 빠져나가거든요.
1: 아, 네네.
0: 내년에는 2만 원씩 만 원 더 올려서 그 극동방송을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듣는 사람이 또 제 주위에 있어요. 나에겐 복을 참 좋은 소리를 많이, 목사님들 소리도 그렇고 찬양도 좋더라. 그러면서 아직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이슬이 이제 맺히듯이, 예, 나중에는 때가 되면 또 그분들이 다 돌아오지 않을까. 극동방송이 참 큰 일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더 이제 배로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전파를 통해 흘려보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후원으로 마음을 모으는 전파 선교사.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복음만을 전합니다. 다시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 편지 열차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열차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하늘 편지 열차. 잠시 후 포항 극동방송역을 출발합니다.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하늘 피한 지하일지 오늘 은혜 아니면 이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유턴 예수.

0: 김현주의 잠언 낭송.
1: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0: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1: 여러분은 지금 조한곤의 하늘 편지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이

조한곤의 하늘 편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제주 선교사 이기풍 목사. 첫 번째 이야기, 회개와 용서의 복음. 어느 날 이기풍이 원산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와 전도를 하였다. 귀찮기도 하고 싸우기도 싫어 듣는 등 마는 등 집으로 갔다. 대청마루에 누워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갑자기 방 안이 환해지더니 태양빛보다 더 밝은 광채 사이로 머리에 과시간을 쓴 분이 나타났다. 기풍은 너무나 눈이 부셔 그분을 감히 쳐다볼 수 없었다. 그때 그분은 우레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풍아, 기풍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보니 온몸은 흠뻑 젖어 있었고 두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이 콧물과 뒤범벅이 되어 끝도 없이 흘러내렸다. 머릿속에서는 과거에 지은 수많은 죄가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났다. 어릴 때 지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마패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 턱뼈를 부러뜨린 일, 장대현 교회를 부순 일 등 크고 작은 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가슴을 치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통곡을 했다. 울고 또 울었지만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아 원산을 전도하던 수월런 선교사를 찾아가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기 가슴을 억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졌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때가 1896년이었다. 훗날에 돌을 던져 턱을 부러뜨린 마태 선교사를 찾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다. 이기풍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한 마패 선교사는 그에게 신학교에 입학을 권유하였고 그는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달려온 하늘 편지 열차는 오늘의 모든 복음 여정을 마치고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고한국동방송 하늘편지 복음열차, 제작 김보성, 저는 조한권 선교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떤가요? 긴장되죠. 유쾌한 기분은 아닐 겁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주님 앞에 나타난 세 가지 유혹으로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성도를 그렇게 바라보며 꾀고 있습니다. 이토록 화사한 계절이라 방심하다가는 그 치밀한 괴기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고 도우심이 있으니까요. 결국 이길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 세상 유혹 풍파에도 능히 이겨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손재성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시편 3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이 받는 복이 이와 같습니다. 마른 밭에 단비 내려 촉촉히 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육간에 풍성해져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고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마커스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되 친구로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혼란하고 험한 세상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생각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사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234님 사연이에요. 신목사님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 문자 보냅니다. 직장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면 평안해지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7234님 네, 사연이었어요. 저 마음이 고요해지신다고요? 지난주에 저희 저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시는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저 이런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면서 이제 저 얘기를 살짝 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 저 신목사님 개구장이처럼 농담하시면서 네. 제 목사님한테 이제 개구장이라는 표현을 이제 붙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마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노하시는 집사님이 뭐라 하셨었거든요. 물론 분위기 좋아지게 하는 분위기를 띄워주는 말씀이셨어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제가 저 개구장이 끼가 많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아이고 세상에 고요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유 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구나. 네, 이런 생각 많이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들, 아름다운 마음들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그리고 왜 그동안 듣고만 계셨을까요? 왜 문자를 안 보내주셨을까요? 사연 안 보내주셨을까요? 예.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세요. 단어 하나만 이렇게 적어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의 그 사연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짧든 길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마음에 막 이렇게 깊이 와닿고 그래요. 정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연 같지 않은 사연도 보내도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보내세요. 그리고 끝에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죠. 그리고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자의 삶이 됩니다. 자, 우리 참 좋은 내 친구는 토요일 주일에 방송되잖아요. 이 시간에 직장에 계셔요.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사연 보내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 안에 늘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상진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평안하라.

네, 이번 사연은요, 9507님 주신 사연입니다. 심준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나른해지네요. 몸도 나른해지는 시간. 눈꺼풀은 무겁네요. 그래도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과 말씀 속에서 다시 힘을 얻네요. 찬양 신청해요. 야곱의 축복 들려주세요. 네, 9507님. 맞아요. 요즘 계절이 또 나른하기 참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간식이 됐든 아니면 뭐 점심이 됐든 아니면 아침이나 저녁이라도 식사 후에는 졸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네요. 제가 건강에 관한 강의를 듣는데요. 그렇게 졸리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 소화시키고 하는데 인체의 에너지가 정말 많이 소모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약해져 있으면 그 소화시키는 일 하느라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절 탓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내 건강도 한번 체크해보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저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신청곡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네,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많이 받고 그 예수님 믿고 막 뜨겁고 하면 이랬을 때 이 야곱의 축복이 얼마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가지에 열린 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열릴 거다.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에 받았던지 그 옛날 생각도 나고 9507님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이렇게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9507님 신청곡 야곱의 축복 투 미니스트리 찬양 앨범 중에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역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장애인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돌봄 정책의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1인 가구가 고령화와 비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와 건강, 주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단순히 서비스를 늘리는 것을 넘어 장애 유형이나 나이보다 돌봄 필요성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안에서 보건의료, 주거, 돌봄 서비스가 함께 연결되는 통합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3만 5천 대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TV는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시각청각장애인은 일부 비용을 부담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장애인이 방송과 미디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네, 언제 불러도 네, 가슴 벅차고 또 코끝이 찡하고 가슴 벅찬 찬송입니다. 산속 깊은 외진 곳에서 퐁퐁 솟아나는 맑은 물이 그렇듯이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를 위해 네 주시는 보혈은 정녕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조금 근심스럽고 살짝 낙심될 때 이 찬송과 함께 하시죠. 희망의 생수가 돼서 벌떡 일어나게 할 겁니다. 홀리조이 워십 앨범 중에서 목마른 내 영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워진 수많은 탈북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북한의 실상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계시는 정유라 자매를 두 번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들 너무나 큰 도전과 감동이 됐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전해줄까요? 정유라 자매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야,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북한의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있을지, 아, 저도 나일론이 아니었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아, 그런데 우리 유나 자매는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1: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네. 한국에 오니까 제 탈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자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이 드라마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이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클 줄 저도 몰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가족을 놓고 탈북을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자유가 그런 거더라고요. 자유는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도 지금 돌아보면 야 19살짜리가 이거 부모를 놓고 그렇게 온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0: 처음에 그럼 탈북할 때는 혼자 오신 거군요?
1: 네. 부모님을 다 두고.
0: 근데 부모님한테 알리셨어요?
1: 알리진 않았는데 엄마한테 들켜서 잡혔죠. 잡혔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잡아 끌고 집에 들어가질 않으시고 저를 기차역까지 바래주셨죠.
0: 너라도 가서 살아라.
1: 너라도 인간다운 세상에 가서 사람답게 살라.
0: 네.
1: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국동방송을 들으셨더라고요.
0: 어머니가?
1: 네. 90년대 후반에부터 네. 황장엽 선생님이 망명하신 거
0: 네.
1: 이런 것도 다 들었고 국동방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0: 네.
1: 한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기차역에서 바래주실 때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라고 담대하게 하시면서 뭐 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어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신이 있으면 우리 은하 지켜주실 거야. 그게 국동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얘기인 거죠.

0: 지금 한국에서 부모님 같이 계시나요?
1: 그렇죠. 나중에
0: 네.
1: 다 이제
0: 오셔서.
1: 예.
0: 이야.
1: 하나님께서 그냥 막 독수리 날개 태우셔서 비행기로 막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조만
0: 네.
1: 삼국으로 돌리시고.
0: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었는데, 우리 유나 자매는 동남아를 거쳐서 거기에서 몇

0: 벽을 신분이 없이 뚫는다는 게 이게요. 순간순간 심장이 조금씩 조금씩 빙하가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비뼈 사이로 이렇게 심장이 새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콕에 제가 이제 교회에 들어갔는데 정신병이 걸려있더라고요. 삐루 삐루 이런 소리 들으면 막 그쵸, 그쵸. 경기를 일으킬 정도예요, 몸이. 오. 그리고 문 두드리는 거 저 지금도 안 됩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1: 그렇죠. 경기 일으킬 만큼.
0: 그게 다 거기서 생긴 거예요.
1: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이게 상상도 못할 네. 그런 상황일 거예요.
0: 네.
1: 그렇게 그래도 동남아를 거쳐서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앙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0: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정유나 에미나이는 한 번도 북송 안 당하고 오면서도 난민 수용소 안 가고 교회를 통해서 왔다고 아 부럽다고 막 밉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에미나이고 나하고는 뭐가 다를까 보니까 아 저 기집애는 북한에서부터 기도하고 출발했더라 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출발할 때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배웠던 하나님 네. 그 단어가 딱 박혔기 때문에
1: 드라마에도 하나님이 나왔고
0: 나왔어요. 네.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도 나왔고 겨울연가에서도 나왔어요.
1: 네.
0: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못 찾고 하늘님 저도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탈북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모세였더라고요.
1: 네.
0: 그 태국에 도착했는데 난민수용소에 가려고 경찰한테 가서 잡혀야 되거든요.
1: 네.
0: 경찰서 찾아갔어요 우리가 우리 말로. 근데 두 번을 다 버리는 거예요.
1: 경찰서에서?
0: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네. 그래서 영어를 물어봤어요. 왜 자꾸 버리냐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We don't work on Sunday 이렇게 얘기했어요.
1: 아.
0: 우리는 일요일 날 일하지 않아. 근데 제가 3월 달에 초에 이제 넘어서 두만강을 넘어서 4월 초에 태국에 들어갔어요. 그럼 한 3, 4주 정도 걸린 거잖아요. 네. 굉장히 빨리 간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게 이제 날짜가 가는지 여일이 바뀌는지 모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날이 주일인 걸 몰랐어요.
1: 아.
0: 근데 우리 하나님 주일 딱 맞춰서 들여놓은 거예요.
1: 야.
0: 어 그래? 그럼 우리 방콕 가야 되겠다. 방콕 가면 난민수용소 본부가 있어서 한국 더 빨리 간다더라.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3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가다 다 잡혔어요.
1: 아.
0: 그 인터폴까지 뜨고 막 그랬어요.
1: 네.
0: 그다음에 우리를 철창 속에다 갖다 가두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가도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화장실에 그 이 손 씻는 물에다가 우리가 된장 풀어 먹었어요. 막. 근데 너무 이제 막 고생하니까 피부도 다 익어가지고 껍질 줄줄 빼고 진짜 사람 몰골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죠. 100불 줄 테니까 나 좀 풀어줄래? 그랬더니 그분이 너 100불 있냐?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 철창 밖에 있는
1: 관수가
0: 네. 제가 1200불 훔쳐서 나왔잖아요.
1: 하...
0: 한 500불 정도 남아있었어요. 그 이분이 오케이 하더니 가가지고 계급이 높은 사람 데려와서 100불 탁 하고 뭐 태국도 100불 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치앙마이 다운타운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1: 네.
0: 그때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던 한국 사장님을 만났고 그 사장님이 주변의 사장님을 끌어모아서 거기서 완전 막 열띤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책을 보셔서
1: 네.
0: 아마 좀 더 자세히 들으시면 정말 눈물이 안 멈출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옷을 다 갈아입히고
1: 정말 단체 관광객처럼
0: 난민의 모습에서 그나마 조금 관광하나
1: 네.
0: 하는 정도로 바꿔놓아서 버스를 태워서 이렇게 6시 저녁 6시 버스를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죠. 그 밑에서 이렇게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손을 흔들던 그분들의 모습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1: 예.
0: 참 그렇게 해서 이제 10시간 정도 달리니까 새벽에 방콕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는 선교사님이 나와 있었어요.
1: 야.
0: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이 나와 계셨죠.
1: 예.
0: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이쪽으로 건너세요 이렇게 해서 한 40분 걸어가니까 여기다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어머 북한에서 이거 마귀들이라고 배웠던 십자가가 똑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나 난 김씨 일가의 손을 벗어나니까 이제는 마귀의 손에 잡혔네. 제가 배웠던 선교사들은요 이렇게 사람의 간을 빼고 피를 뽑아내고
1: 야,
0: 기독교 지금... 악마격을
1: 배워가지고 악마처럼 아주 그냥
0: 네, 마귀들과 와. 손을 잡은 그래서 우리 영혼까지 다 훔치는 줄 알았어요.
1: 오.
0: 북한은 그렇게 가르치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뒷걸음을 쳤죠. 근데 저랑 같이 온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중국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니까.
1: 아.
0: 그래서 야 일 없다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따라 올라갔는데 네, 아주 작은 방콕 한인연합교회 김영식 목사님이 네, 담임 목사님이셨고 막 뛰어오셨더라고요. 훌레벌떡
1: 예.
0: 막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상도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막 이런데 저건 또

0: 누나란 말이래? 막 이러면.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사모님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셨어요. 계속 웃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딱 안 좋은 게 이제 새벽 5시만 되면 깨우는 거.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 드린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숙소로 와요. 우리를 네. 데리러. 그러면 우리를 딱 무슨 동태 엮듯이 엮어 가지고 데려가는 거야. 너무 싫었죠. 그래놓고 계속 못 알아듣는 베드로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아니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래요. 그럼 저는 콧방귀 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단단히 병들었다. 그렇게 이제 아주 말썽꾸러기였어요.
1: 야.
0: 그러던 걸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과 선교사님, 목사님의 아이디어였죠. 선교사님들한테 방침이 떨어진 거예요. 저기 자매들, 귀한 자매들 저렇게 보내면 안 된다. 하나님 알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린 돈에 약합니다. 탈북민들이. 돈 주겠으니까 성경 테스트 준비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성경 테스트 통과하는 순서대로 남자선 보내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 혁명적으로 가열차게 읽었습니다.
1: 이야.
0: 테스트 통과하겠다고.
1: 네.
0: 그 돈, 상품 다 우리 고향 분들이 따가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그 정도로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1: 야,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셨는데 잠시 또 찬양을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청해 주셨는데
0: 네.
1: 또 한 곡을 신청하신다면?
0: 또 하나는 은혜.
1: 야,
0: 모든 것이 은혜.
1: 아멘. 지금 이 찬양에 은혜 안 받을 분이 없어요. 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0: 자, 정유라 자매와의 특별한 만남, 간증의 시간인데, 제가 거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
1: 저는 제 탈북을 돌아보면
0: 네.
1: 어쩌면 우리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0: 맞아요.
1: 그냥 두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않으셨구나.
0: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살다 보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유나 자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1: 아멘.
0: 은혜를 같이 누리고 계실 텐데, 동남아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하다가 하나님을 또 만나셨어요, 그쵸?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 테스트 한 번에 통과했거든요. 100점 만점으로.
0: 와.
1: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아,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도 후라이를 잘 치는구나. 저를 먼저 안 보내는 거예요. 저 통과했는데.
0: 통과했는데.
1: 그래서 가만히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저희가 11명이 올때 5살짜리 여자아이도 같이 왔어요. 엄마
0: 네.
1: 찾아서 오는 아이. 제가 그
0: 엄마랑 같이
1: 아이를
0: 온게 아니라,
1: 아니고 엄마가 먼저 한국에 오고
0: 그
1: 이
0: 아이를 데리고
1: 큰 이모가
0: 오셨군요.
1: 데리고 오는데 큰 이모가 이 한족 그런데 팔려가서 살다가 이제 도망 나오면서 엄청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피멍이 들어있는
0: 아이고.
1: 상태였어요. 자기 몸도 겨우 걸어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그 5살짜리 애를 그 아이 먼저 보낸다고 마당에 세우고 또 이런 70대 노약자분들, 임산부, 아프신 분들을 세웠더라고요.
0: 먼저 보내려고.
1: 제가 그때 눈물이 탁 터져 나오면서 아, 이분들의 사랑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 저분들이 나에게 그렇게 믿게 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보다.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막 바라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성경 내가 잡아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 후로 제가 한 4개월 머물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두 번을 통독합니다.
0: 와.
1: 진짜 완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붙들으신 거죠.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그때예요. 돈벌 걱정 없죠. 인간관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0: 네.
1: 하나님 말씀만 읽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보여주시는 환상은 뭐 눈만 감으면 보여주시는데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눈을 뜨고 싶지 않더라고요.
0: 오.
1: 예, 새벽 기도하는데 그냥 네, 보여주세요.
0: 아니,
1: 막.
0: 그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부모님과 오빠를 봤다는 얘기도 있어요.
1: 보여주셨어요.
0: 그쵸?
1: 예, 그
0: 예.
1: 책에도 자세하게 나올 텐데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오빠랑 부모님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도 사투리로 일 없어. 예, 일 없어.
0: 괜찮다는
1: 예,
0: 얘기로.
1: 일
0: 네.
1: 없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앞만 보고 웃으면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라. 그 전에 저번 눈을 뜨라고 하셨어요. 근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 앞에서 몇천 명의 영접공들이 영접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하얀 불찌들이 막 불이 보글보글보글. 그 눈을 딱 뜨면 제가 실명될 것 같더라고요. 그 빛에 눈이 멀어서. 못 뜨고 있으니까 그럼 뒤를 돌아보라. 해서 제가 그 환상 속에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하늘은 새까맸습니다. 까만데 땅은 금바다예요.
0: 오.
1: 금가루가 거죠. 번쩍번쩍한데

0: 중에 세 사람이 금사포를 딱 뒤집어 쓰고 이렇게 딱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듯이 꿇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확인이 안 됐죠. 아주 나중에 제가 탕자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나야 너 그때 그거 기억나니? 다시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때 그게 너희 아빠 엄마 오빠였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땅에 엎드려 벌벌 기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진짜 죄송하다고.
1: 유나 자매가 그런 간증이 그런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에서의 네.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방황도 많이 하고
0: 오자마자 그냥 돈의 영에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진짜 온전하게 믿은 거는 그때 몸 아프게 하셨을 때 2016년
1: 네.
0: 그때가 아마 저는 진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서부터라고. 그전에는 나일롱이었어요.
1: 네,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지 10여 년 지내오면서 우리 유나 자매는 우리 하나님을 딱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0: 저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면 그 렘브란트의 탕자 그림. 그 탕자의 그림을 많은 분들이 딱 떠올리실 텐데 그 탕자를 끌어안았을 때 아버지의 손을 보면 하나는 여자의 손, 하나는 남자의 손이거든요. 네. 그 뭐냐면 엄마,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를 그 한 마리의 양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1: 네.
0: 북한에 2,500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은 김부자에게 세뇌돼서 저러고 있지만 에스겔의 뼈골짜기입니다.
1: 그럼요.
0: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2,500만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0: 능히 행하실 하나님, 기적을 일상처럼 행하시는 분인데
1: 아멘.
0: 저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1: 아멘.
0: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집을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1: 네.
0: 또 영원한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뭐 어떻게 한마디로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죠 전부. 예.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구품을 떠나선 못 살아 구품을 떠나선 못 살아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김부자 품을 떠나 못 산다는 저는 그거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싶어요.
1: 야.
0: 정말 구품을 떠나서는 못 살겠어요 이제는.
1: 네. 네. 하나님 품 안에 푹 안겨서 살아가는 우리 정유나 자매가 최근 몇 달 안 됐습니다. 목숨을 건 갈증 자유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0: 저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무조건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1: 네. 네.
0: 많은 크리스천들이 요즘 책을 잘 안 읽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 원고 분량에서 굉장히 많이 줄인 겁니다.
1: 네.
0: 세네 시간이면 다 읽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면 말로 간증보다 천 배는 더 은혜 받았다. 정말 글로 이 책을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시는 게 그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걸 느낄 수 있었대요.
1: 야.
0: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대요.
1: 저는 사실은 책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유나자매의 간증을 저도 유튜브나 곳곳에서 들었는데 다 안 담긴 것 같아서
0: 네.
1: 저는 바라건대 뭐 2편, 3편이 나오기를
0: 저는 지금 계속 하나님 안에서 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뭘 허락하실까?
1: 할렐루야.
0: 어떤 고통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지혜로 뚫게 하실까?
1: 네.
0: 그러면서 계속 2편, 3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저는
1: 아멘.
0: 써낼 겁니다. 네.
1: 하나님이 우리 유나 자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시간에 저희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0: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먼저 주셨어요. 이제 고3이 됐습니다.
1: 벌써요?
0: 네.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어머 저는 하나님한테 다 맡겨놨다고 하면서도 자꾸 기도가 되더라고요.
1: 네.
0: 뭐 공부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필요하신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세상에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세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잡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꿈꾸는 세상의 잣대에 맞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
1: 네.
0: 또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종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많이 나와요.
1: 또 이렇게

0: 자녀를 놓고 하나님이 그 삶을 또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1: 네.
0: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1: 네.
0: 꼭이 말은 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1: 꼭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진 거더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거에 한 100분의 1만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육신을 가졌은즉 고통받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0: 네.
1: 우리 2500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기도하듯이 늘 삶의 기도에 이분들이 어떠한 부분이 우리 형제자매를 위한 그 기도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0: 저희가 항상 극동방송에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북녘에 있는 성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요.
1: 네, 맞아요.
0: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와 함께한 시간 어느덧 마무리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만났지만 나누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한번더 모셔야 될것
1: 두 번이
0: 같아요.
1: 아니라 200번은 불러야 될 겁니다.
0: 그죠?
1: 네.
0: 오늘 어떠셨어요?
1: 참 은혜롭네요, 우리 극동방송이. 제가 이렇게 라디오로 하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제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운 거예요.
0: 네.
1: 안 그랬으면 정말 선수건을 적실 만큼 울수 있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 은하 참 잘한다. 무릎에 앉혀놓고 방송을 시키시는 것 같이 그렇게 너무 참 너무 따뜻하고
0: 네.
1: 은혜롭고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받을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1: 네.
0: 하나님이 웃으며 칭찬하실 귀한 자녀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정윤아 자매와 함께했고요. 건강하십시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사랑합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였고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5월의 푸르름이 짙어지는 요즘이고요. 어느덧 마지막 주말 여러분과 함께하는 찬양 스케치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죠. 모든 것이 선하고요.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고요.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에게 당신을 통해 주님 사랑 닮은 그 섬김을 이뤄가심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넓고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함께 노래합니다. 찬양이 있어 아름다운 밤, 감사한 밤, 그리고 넉넉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 한 주간을 보내며 힘들었던 시간,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아름답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리고 일하심을 이 시간 고백드려요. 함께합니다. 예수 전도단의 음성으로 찬양드려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예수 말 프레이즈의 설하신 목자 여진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죠. 아이와 부모님 그리고 일상에서의 만남이 더없이 아름답고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시원한 바람과 햇살 아래 그 싱그러움과 상쾌함이 더한 이 귀한 시간, 모든 자연과도 너무도 잘 어우러진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내고요, 말씀을 담아내고요, 우리 안에는 빈 그릇으로 오직 주님만 담길 소망합니다. 5월에 주신 선물과도 같은 모든 시간이 감사입니다. 가족을 스케치하고요, 우리 교회 학교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 묶여있던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내 감사로 예배하며 기쁨을 나누는 우리는 삶의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과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세상과 블렌딩 노트의 참 아름다워라 두 곡 함께 하시죠.

네, 찬양이 있어 아름다운 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0.3MHz 포항극동 방송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A면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 드려요.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어린이 찬양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 가사죠.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요, 우리 부부가 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요, 결혼 축하곡으로 여러분께 선물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손영지, 김도연, 남궁, 송욱, 전지현이 부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란 찬양이에요. 모두 모두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복된 가정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랑의 대화, 그 기도의 향이 모든 가정마다 피어나길 소망하면서요. 우리 시간 끝으로 함께하는 찬양 나누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한 찬양 스케치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근데 극동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방송.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포항 극동방송의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0: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 선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날씨에 하늘빛을 즐기고 바삐 뛰어다닐 두 다리도 성합니다. 저녁이면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가서 먹을 저녁밥도 있습니다. 기다릴 가족이 있고 머리 숙여 간구할 소원도 있으며 소원을 풀어달란 속 깊은 눈물 없는 것 없습니다. 나는 다 있습니다. 덜어는 원망과 미움이다가 뜨거운 용서와 아픈 후회와 겨운정에 흐느끼는 강물 같은 가슴 때때로 궁핍으로 날 단련하시고 거기서 강건한 힘도 주시니 아무 불평 없습니다. 다 압니다. 쓰러지는 움막에선 흙냄새를 사랑하고 산대리아 천정 아래 현금을 켜게 하는 아 크신 은총이여 나는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양아 시인의 자족하기였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희주일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믿음이 없이는

강찬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어 들으신 찬송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께서 아주 좋아하시고 많이 암송하는 성구입니다. 성도님들 댁에 일터나 하나쯤 있을 법한 말씀 액자의 단골 성구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만 쏙 빼어서 보시면 안 되고 앞에 11절과 12절을 함께 보셔야 완전한 말씀이 묵상이 됩니다. 흔히 이 말씀을 놓고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일도 없고 못하는 일도 없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좋아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정답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자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고 사슬에 매이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당한 일이니까 더욱 상심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바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바울은 더구나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자족이라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이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낮은 데 처해서도 자기의 존귀성을 알고 비굴하지 않고 담대히 소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말 자족함을 할 수 있다면 능히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함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필수 조건입니다. 바울 서신의 하나인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겪었던 그 일체의 고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찬양 들으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주리의 음성입니다. 예수 닮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자족의 비결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질병이 있으면서도, 곤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무엇보다 자족은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람의 측면으로 볼 때는 별로 기뻐할 일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들었고 자유와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더욱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선교비를 약속하였다가 아마 그것이 더디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선교비가 도착하자 여기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너무나 고마웠고, 두 번째는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하며 그들이 너무 늦게 선교비를 보낸 것으로 인해 미안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처럼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자족이 되기도 했다가 불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감정도 행동도 사건도 세상도 바뀌어 보이는 법입니다. 한 집안의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잠이 많아서 불만입니다. 깨워도 자고 일으켜도 잡니다. 초저녁에 잠들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듯한데

네, 그렇지도 못합니다. 일으켜 놓으면 부엌에 가서 또 졸고 있습니다. 정말 속 터질 일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여자가 불면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야, 그래도 내 아내는 불면증보다는 잠 많은 게 더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경건한 신앙인은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혁의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평안함을 주시며 또한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족의 첫 번째 비결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CCM 클래식 음반 중에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족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자족의 비결은 배우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2절의 말씀처럼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심과 결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배워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조금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늦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평생을 배워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너무 조급하다는 데 있습니다. 천천히 확실히 평생 배워가며 실력과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속성입니다. 어느 누가 인내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지금 당장 인내를 내려주세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정작 정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내야말로 인내한 만큼 인내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당장 인내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니죠. 인내는 세월을 두고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족할 수 있었다가도 어떤 때는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이도 내가 놀랄 만큼 의젓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다가 또 어떤 때는 스스로 생각해도 초라하고 한심하게 비굴하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옥중서간에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 태연하게, 명랑하게, 확고하게, 영주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감옥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남들이 말하는 그런 자인가? 아니면 다만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게 지나지 않는 것일까? 새장의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리워하다가 병들고 몸부림치고 갈구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허탈에 빠지고 그러나 기도하고 생각하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전자냐 후자냐? 이 고독한 질문에 나는 웃는다. 오, 하나님 당신만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이런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며 결과적으로 자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족은 평생 배우는 겁니다. 안다고 배웠다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자족이 저절로 되도록까지 계속 배워야 합니다. 손영진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옹기장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자족의 비결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평생 배우는 과정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족은 신앙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그 무엇에 대한 갈증이 있게 마련이죠. 애정에 관해 관심에 관한 갈증, 물질과 명예에 관한 갈증, 행복과 영혼에 대한 갈증. 그런데 이 갈증은 그 무엇을 소유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목마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의 갈증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듯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불행한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만족, 자족은 예수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은혜 안에 살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 주신 자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여호와 한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진정한 감사와 만족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찬양입니다. 최민님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놓고 자족에 관해 함께 생각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족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하며 두 번째로 자족은 훈련되고 배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진정한 자족의 기쁨이 있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소리엘의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0: 부산 수흥로교회 고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1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트루나이젠의 일화가 있습니다. 트루나이젠 목사님은 젊은 시절 지성과 학문적 명성이 대단해서요. 학계의 촉망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해요. 모두가 훌륭한 교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트루나이젠은 화려한 대학 교수 자리를 뒤로하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상처입은 이들이 가득한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 목회자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 동료들은 아니 그 좋은 머리와 지성을 가지고 왜 그런 시골 구석에서 썩히려고 하는 거야? 라면서 만류했지만 트루나이젠은 주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욕과 학문적 야망을 철저히 부인했다고 하죠. 시골교회에서 사역하던 트루나이젠은 날마다 주민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했고 자신의 지성적인 언어를 내려놓고 가장 낮고 쉬운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내려간 그 작은 시골교회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죠. 훗날 트루나이젠의 절친이면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친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트루나이젠은 자신의 화려한 면류관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졌기 때문에 그 빈들갔던 시골 마을에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낮아짐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성승연의 미랄,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인자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죠.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묵묵히 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가족, 또 질병, 열등감, 상처를 피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고난은 약재료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1956년 미국에 촉망받는 다섯 명의 젊은 청년들이 에콰도르의 잔인한 식인 부족이었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중 한 명이었던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적인 청년이었다고 해요. 이 청년들은 부족민들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부족의 창과 칼에 찔려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세상 언론은 아까운 낭비였다 라면서 비난했는데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가장 미련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이 청년들은 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카 부족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총을 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죠.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의 십자가를 진 뒤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를 비롯한 그 순교자들의 아내들이 어린 아기를 안고 남편이 죽은 그 아우카 부족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도우며 봉사하게 되었는데요. 부족민들이 아니 당신들은 누군데 우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 와서 봉사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인 그 청년들의 아내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가슴에 품고 당신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저희들이 여기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우카 부족은 전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죠. 남편들을 찔러 죽였던 부족의 추장은 훗날 엘리엇과 청년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인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 썼던 일기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오늘 우리도 영원한 것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지혜로운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팜스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스트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팜스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스트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루마니아 공산 정권 시절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했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독방에 갇혀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굶주림과 매질을 당하셨는데요. 육신적으로는 당장이라도 타협하고 편한 길을 가고 싶었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간수들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잔인하게 고문한 후에 피투성이가 된 목사님을 감옥 바닥에 던져 놓았는데요. 목사님은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때린 간수들을 저주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방 밖에서 그 기도 소리를 몰래 들은 한 공산당 간수가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독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요. 이 간수는 범브란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사람들을 고문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그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당신이 믿는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당신은 자신을 죽이려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이라는 처절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라는 자아를 부인하고 묵묵히 사명의 십자가를 졌을 때, 기도했을 때 오히려 박해하던 공산당 간수들이 변하여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지키심으로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도 역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소리엘의 그날, 그리고 파워 월십의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그날, 파워워십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부끄러워하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수치와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이 수고를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계절의 사나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자 영국의 대법관이었던 토마스 모어는 헨리 8세 여왕의 불의한 이혼과 종교적 독재에 동조하라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왕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부와 명예, 권력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고 거절하게 되면 가문이 몰락하고 참수형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아우 적당히 타협하고 목숨을 건져야지 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배신의 길로 유혹했지만 토마스 모어는 주님의 말씀과 공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고 대법관의 관복을 벗고 감옥으로 향하는 사명의 십자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단두대 위에 올라선 모어에게 처형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할 때 토마스 모어는 오히려 처형관을 따뜻하게 포옹하며 미소를 지어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군중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왕의 좋은 신하로 죽는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신하로 죽는 것입니다. 모어가 단두대 칼날 아래 고개를 숙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빛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모어는 육신의 눈이 감기기 전에 세상의 권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지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두도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오늘이 월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토브러브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오늘이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토브러브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정형외과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마가렛 브랜드 여사는 보장된 부와 의사로서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인도의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선교사로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매일 정말 피고름을 닦아내고 문드러진 손과 발을 수술하는 그런 삶은 육체적으로 지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끄럽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쉴 새 없는 사역과 악취에 지친 마가렛 여사는 사택 마당에 주저앉아서 주님, 제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제 젊음과 인생이 너무 아깝고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라고 외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환자들이 모여 사는 천막촌에서 희미한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손가락이 다 문드러져서 손뼉도 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마가렛 의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찾아오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찬송소리였다는 겁니다. 그 찬송소리를 듣는 순간 마가렛 여사의 눈에 흐르던 눈물이 멈추고 그 마음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고 해요. 마가렛 여사는 훗날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가난하고 냄새나는 환자촌 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안일함을 부인하고 이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천국의 감격을 단한 번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맛본 사람만 알고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본 사람만 아는 천국의 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시와 그림의 천국 무도회에 뛰어드리고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천국 무대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썬다싱 선교사님이 티벳 왕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티벳의 라마교 승려들이 썬다싱 선교사님을 붙잡아서 처참하게 매질을 한 후에 시체들을 던져놓는 깊고 어두운 얼음구덩이, 그러니까 시체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는데요. 그 구덩이는 썩어가는 시체 냄새와 살을 애는 추위, 그리고 굶주림으로 가득한 정말 끔찍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은 절망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썬다싱 선교사님은 그 썩어가는 구덩이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남겼는데요. 그 어둡고 추운 시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내 영혼은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곳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다. 내 평생에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적은 없었다. 감옥 밖의 궁전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지옥 같은 구덩이가 내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였다. 이런 고백을 한 사흘 뒤에 정체 모를 누군가가 구덩이에 자물쇠를 열고 밧줄을 내려서 썬다싱 선교사님을 건져 주었다고 합니다. 썬다싱 선교사님은 죽기 전에, 그리고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기적을 맛보셨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뛰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이 좋았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우리 주변의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 주변에게도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는 가장 좋아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좀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잘 알려진 다윗도 그 일생은 우리 모두의 기준을 만족시킬 만큼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보다 흠이 덜하거나 별로 큰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참 많은데 왜 주님은 다윗을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 그 초라한 장막을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을 높이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왕인데도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소리를 높였지요. 또는 아들에게 쫓길 때도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다윗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또는 내 마음이 나의 행위가 좀 연약할 때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을 구할 수 있고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런 연약한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남이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주님이 기뻐 거하시는 다윗의 장막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오늘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손유나와 김인치계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강중현의 주 예수나의 산 소망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주 예수야말로 우리의 산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길,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어 주시지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으로 더 깊이 채워지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아의 찬양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리고 강찬이 부른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7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를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행군 나팔 소리로 트리니티 찬송가 앨범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내드리는 찬양 그 사랑의 숨결 한스밴드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왕의 옷보다 바람 부는 들에 들풀이 입은 꽃옷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이런 들꽃이라면 낮은 이로 오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신 주 당신입니다. 그보다 더 작은 겨자씨로 오신 예수이십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피운 노란 꽃들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날선 욕심으로 화려한 옷을 입을지라도 그 다음 날에는 또다시 다른 옷을 찾아 입으려 합니다. 그러나 들의 꽃은 지도록 그 꽃이어도 해마다 언제나 그 꽃이어도 볼 때마다 예쁘고 마음마저 환하게 합니다. 밝아지는 위로를, 맑아지는 은혜도 받습니다. 나도 겨자씨처럼 작아서 무시와 괄시, 등한시를 받을 수 있지만 더 주님을 경외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가면 신부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신부의 옷은 날마다 날마다 새 옷같이 새로울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갑게 하셨음이라.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꽃들은 서로 다르지만 시기도 경쟁도 하지 않습니다. 부는 바람을 따라 함께 어우러져 춤추며 노래합니다. 꽃들은 다 다른데 다 예쁩니다. 아멘.

조준모, 강명식 그리고 김도연이 함께 부른 주는 내 아내, 그리고 아이빅 밴드의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안산 7.2 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지요.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보내드렸습니다. 자, 문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몇분 계신데요. 4940번님은 전남 광주에서 듣고 계시네요. 잠이 도저히 오지 않아서 방송 들으면서 바느질하고 있답니다. 찬양이 자장가로 들리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잠을 주시면 그것도 참 복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찍 주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6997번님. 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신청하시면서 오늘은 천국에 계신 예수님 닮으신 친정 어머니 우리 조금수 어머니와 하나님 아버지 닮으신 친정 아버지 신정균 아버지가 아주 많이 보고 싶네요.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올려 주셨습니다. 최근 3박 4일 내내 온종일 눈물바다 그 물을 건너간다 올려 주셨는데 아,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닮으신 두 분을 이제는 천국에서 안식하게 하실 텐데 남아있는 사람들의 외로움, 그리움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그리움 주 안에서 잘또 위로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실 부모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내시고요. 신청하신 찬양 주 위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여러 가지 상처 또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분한분 주님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들으시면서요.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강주현의 다피 가스펠 주일 순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아가퍼 워십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들려드렸습니다.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내 예배팀들의 곡들로 꾸며드리고 있어요. 오늘 오프닝 때 읽어드린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죠. 바다가 땅이 되어서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실제 바다가 땅으로 바뀌는 것도 주님은 너무 당연히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만나게 됐을 때, 그리고 그 바다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것을 마치 땅으로 벽 바꾸셔서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왕이심을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커스 워십의 정금과 같이 이끄시네 였습니다. 라커스 워십이 2025년 항복을 승리로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라커스 워십도 정말 꾸준하게 좋은 찬양을 참 만들어내는 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찬양들을 이렇게 꾸준히 경배의 찬양들을 만드는 팀을 하나님 보시면 참 기뻐하실 거란 생각이 드네요. 또한 곡의 찬양 함께 할까 합니다.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곡을 골라봤어요.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소망이바다 미니스트리의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이 찬양의 제목만으로도 참 그림이 그려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찬양을 들으니까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말 모두 다 빈들에 다 모여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성찬이 이루어지는, 정말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상상이 되어지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쁨과 또 은혜가 이 찬양을 듣고만 있어도 가득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해요. 성찬은 성만찬을 하는데 그 성만찬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깊고 많습니다.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누고 마실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함으로써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여러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접속이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숨은 죄가 있거나 이기심, 욕망 같은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이죠. 신앙을 통해서 사리사욕, 야망을 채우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넷째는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관한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거든요. 여섯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뜻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 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용히 해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듯이 내 생각을 죽이고 자존심과 의지를 꺾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공동체의 평생의 부를 노래였습니다. 오 영원한 나의 사랑 나의 전부 참 귀한 고백이죠. 오늘 행복한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저는 제일 좀 와닿았던 구절은 뭐냐면 자기 포기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못 들을까 생각해보면 내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있어서 주님 이미 말씀하셨는데 못 듣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떤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안 들린 척하고 있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좀 포기하고 좀이 아니죠.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온전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에 너무 저는 큰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께 순종을 잘 하고 계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잘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도 있죠.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법칙이 있는 것보다도 법칙이 있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리를 내려놔야 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야기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들을 또잘 확인해야 하고, 공통점이라면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는 기다림 아닐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지만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건 없죠. 그건 또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에 응답이 아직 없어서,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 말이죠. 그러면 싫다 하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곡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찬미 워십의 찬양입니다. 의존.

계시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의존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참미호십의 의존이었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팀누거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달빛 가스펠의 사용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계신 곳에서 제일 편한 방법은 문자 사연 보내주시는 건데요. 샵 1069,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찾아오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토요일 날 일괄적으로 다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방송은 오는 주 토요일 날 사연과 신청곡을 배달해드리고 있는 거죠.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들, 감사의 제목들, 또 듣고 싶으신 찬양곡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배달 사고 없이 잘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혜가 충만한 주일을 지난주에는 보내셨는지 성령 충만한 주일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서 교회는 대부분 여름 교회의 행사들을 준비를 많이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캠프 아울리치 정말 많은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미 시작한 파트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속한 교회도 청년들은 벌써 아울리치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선생님들은 교회 학교를 또 준비하시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런 걸볼수 있었습니다. 올 여름에는 여러분들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면서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그리고 뭐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또 나아가면서 이미도 사역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이 여름이 다가오면서 교회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캠프들과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직 참여의 계획이 없으시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만지심도 경험하게 되고 또 시험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그 안에서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순종시키고 또 주의 말씀을 따르면서 주님이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역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그 기쁨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것이 성경학교를 섬기는 일이든 아니면 청년부 캠프를 준비하시고 또 섬기는 일이든 아니면 아울리치를 가시는 일이든 간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사역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예배의 경험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경험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는 그냥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또 주변에게 또 후배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또 나눠주셔서 이런 은혜의 초대 자리에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정말 순수한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또 세워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도전하십시오. 네.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아,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네요. 두 곡의 찬양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는 위럽의 소생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이어스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만날 거고요. 오늘 주일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 무엇보다도 꼭 하나님 만나는 주일이 되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만 풀어놓고 오는 예배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전하며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정치하고 계시는 정치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오늘은요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자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랑을 나누고 확인을 했죠. 부모님의 은혜,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또 스승의 은혜, 부부의 소중함까지 네, 이 모든 만남과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의 아주 세밀한 손길이 닿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올해 마지막 시간을 감사라는 꽃다발 은혜로 묶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을 소망하며 드리는 이 주일 새벽 시간,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시간 출발합니다.

푸른 잎사귀들이 제 몸을 키워 그늘을 만들듯 우리도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는 삶이게 하소서. 지나온 5월의 시간들이 모두 당신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다가올 6월도 당신과 함께 걷는 향기로운 길이게 하소서. 이혜인님의 5월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5월을 오늘 마감하지만 또 새롭게 시작될 6월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5장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하고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달아날 때 거기서 네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한 제단을 쌓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에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옷차림을 바꾸어라.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니 실로 그는 나의 괴로운 시절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이 손에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달고 있던 모든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내어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으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 주변의 성읍들에 두루 미치니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감히 뒤쫓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다. 이는 야곱이 그의 형이 낯을 피해 달아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어 베델 아래쪽의 한 상서리나무 밑에 묻으니 이것이 알른 밭끝이라 불리게 되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이름은 야곱이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샷다이 하나님이니 너는 불어나고 늘어나라. 네게서 한 민족과 여러 민족 집단이 나올 것이며 또 네 허리에서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 뒤에 올 후손에게도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고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그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이 자신과 말씀하셨던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 후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났는데 에브라세에 이르기 얼마큼 전에 라헬이 산고를 겪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심한 산통 가운데 들어가자 산파가 그녀에게 두려워 마십시오. 그대가 또 아들을 낳고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녀의 숨이 막 모으려 할 즈음에 그녀가 아들이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고쳐 불렀다. 라헬이 죽으니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이르는 길에 묻혔다. 이에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한 기둥을 세웠더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라헬의 무덤에 세워져 있는 기둥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루 조편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더불어 누우니 이스라엘이 이를 전해 들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이다. 리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의 하녀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리아의 하녀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로서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다. 그 후에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 이삭을 배려 기리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니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헤브론이다. 이삭이 누린 세월은 180년이었다. 이삭이 늙고 나이가 참해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었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35장 2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한 3개월쯤 되니까 제가 음식을 삼킬 수 있고 어느 정도 넘길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나갔다가 다시 또 아프면 들어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그해 9월 달에 저는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를 누가 추천을 해서 공부하려고 갔는데 그 공부하려고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같은 공부하면서도 선교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선교사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북한에서 선교사 하면 후별기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았어요. 하지만 저를 인도해줬던 분이 간편하게 선교사 공부하고 나면 미국 갈 수 있대, 외국을 간대. 와, 저한테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북한에서 제일 가고 싶었던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미워하면서도 미국을 가고 싶어했고 미국을 간다 했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마음대로 해외를 간다고 하니까 그것이 끌려서 사실은 선교사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인생에서 첫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제가 마음을 다짐하고 선교사 공부를 시작한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12년도에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13년도에는 정말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니까 저를 배우시던 목사님이 이랬어요. 아, 우리 선교사님은 앞으로 훌륭한 선교사님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지켜줄 것입니다. 그 약속이 1년 반 만에 깨집니다. 정말 제가 세상에서 날라리를 피우고 들어오던 사람인데 사실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제 예술단이라는 단체를 모아가지고 데리고 공연하면서 다니다 나니까 어찌 보면 딴따라에 많이 빠졌던 사람이고 그 친구들 데리고도 제주도에서 가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머릿속에는 온통 아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없고 또 공연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공연을 하는 공연 단체들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다 나니까 1년 정도 되니까 제가 했던 모든 일들 제치고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야 네가 한다고 해서 변할 게 뭐가 있냐 그냥 하던 대로 해그 소리가 귀에 착착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 내가 뭐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크게 쓰시겠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 그때는 사실 믿음이 크게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설마 내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나를 뭐 어떻게 하겠냐 그래 그러면서 조금씩은 주일도 안 지키게 되고 그냥 공부하려고 할 때도 거짓말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지켜보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무서운 분인 걸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을 그저 건성으로 처음에는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움직일 수 없게 갈비가 6대, 7대, 13대가 나갔고요. 입이 나갔고 다리가 나갔고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자기절로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있는 것을 믿겠습니다. 내가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줄,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함부로 했던 말다 취소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때 앞으로 엎드려가지고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 갈비가 붓는데 석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석달 후부터는 제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다음부터는 신학 공부 전심을 했고 그래서 1년 동안 북한에서 말하면 후보 당원에서 입당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북한도 후보 당원 있고 그다음에 정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똑같이 저도 1년 동안 또 강도사 생활이란 걸 하더라고요. 내가 야 이거 북한 조선노동당과 똑같아. 제가 솔직히 정말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같은 패턴이더라고.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그 어간에 또 만약에 잘못이 되면 입당을 못 한단 말입니다. 북한도. 근데 여기도 강도사 생활 잘못하면 목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도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마음에 욕망이 있는 게 지금 선교사가 저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저 목사님 선교센터부터 난 살려봐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는 아 강도사 때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18년도 8월 달에 먼저 선교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그때 저희 가게가 10평 정도 되는 제가 애견 카페를 했댔어요. 그랬는데 한참 이게 성령이 불타니까 애견 카페를 3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아, 난 갑자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선교 나가 계신다고 자꾸 기도를 하니까 너 선교 같은 소리를 한다고 너 가까이 있는 영혼도 못 살리면서 어디 선교를 나가 가까이 있는 영혼이 뭡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옆에 너희 주변을 돌아보라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 뿐이고 저희 주변에는 저를 지금도 가면 술을 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분들이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지만 해도 그분들을 교회를 다니라고 제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왜? 제가 너무나도 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고집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하는 걸 그대로 그 친구들도 이제 너희를 지켜보면 네가 거울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 들려가지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 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해서 제가 기도 중에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림이 처음에 평양에서 시작이 됐고 대붕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인천 논현동에서 평양 예루살림이 성전을 짓자 이래서 평양 예루살렘 선교센터를 설립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선교센터를 설립을 한다고 하던 강아지 카페를 쫙 내니까 옆에 사람들이 저것이 미쳤구나. 정말 예수에 어느 정도 미쳐야지. 저게 완전 정신 나쁘게 미쳤다고 저를 욕을 하더라. 그해 8월 달에 설립을 하게 됐고 9월 달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평양 예루살렘 선교센터 교회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그마한 10평짜리에서 시작을 했으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의 7, 8명이 다니던 친구들도 안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저는 처음에 구제 선교를 했습니다.
정말 어디에서 물건을 준다고 하면 끝없이 가시다가 물건을 나눠주고, 물건을 행사를 할 때는 탈북민 마을이니까 소문은 기가 막히게 납니다. 안 보이던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오는지 그 교회가 넘어나게 60, 7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나눠주고 다음날이면 주일이면 두세 명밖에 안 와요. 정말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3년을 하고 나니까 저희 어깨가 나가고 팔목이 나가고 정말 지치면서 울고 안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나안 하고 싶어요. 저 그냥 다 내려놓고 제가 제 몸으로 하나님 섬겨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너는 잘했냐고. 처음부터 너는 잘했냐는 이 하나님 말씀, 음성이 계속 들려요. 저 처음부터 못했잖아요. 저도 1년 반 세상을 다니다가 또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다시 또 무릎 꿇고 내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3년을 버텨보자. 3년을 버텼더니 그 힘든 가정에도 우리 그 5명 정도가 마지막에 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북한식으로 말하면 변절자는 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남겠습니다. 변절자라 하면 북한에서 사실은 이렇게 자주자주 옮기면서 변하는 사람인데 교회에 처음에는 등록된 성원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그 교회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큰 어떤 내가 물품을 줄 수도 없고 어떤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큰 교회에서 북한 무슨 모임을 한다고 돈을 준다면 여기 왔던 분들이 우르르 쓰러져서 또 거기로 가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단하면 주님이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시겠죠.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만이 주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주님은 저희 눈물을 흩뜨게 하지 않으시고 5년 지나니까 그 자리가 그냥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앞으로 그냥 이 자리에도 해도 되겠죠 했는데 하나님은 저희 기도를 들으셨더라고요. 5년 딱 되니까 아, 지금 재개혁을 금방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여기서 다시 안 나가도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인한테서 5년이 된딱그해 말에 이런 전화가 옵니다. 급작스레. 아,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 아들이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아니 갑자기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지금 재계약을 11월에 했는데 12월 말일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에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저한테 미리 6개월 전에 알려줘야지 제가 찾을 길을 갈게 아닙니까? 그러다가 아, 그래. 이게 딱 개수를 보니까 5년이 됐더라고요. 아, 이 하나님 앞에 내가 5년에 있다가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옮기시라고 나한테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가 보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대신 두 달은 시간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계약을 하는데 정말 저기 들어갔던 돈은 1,000만 원밖에 없었고 교회 다시 지금 알아본 곳이 갑자기 전세가 나왔는데 집하고 원래 있던 교회하고는 가깝지 하니까 사실은 그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전세가 1,000밖에 없고 그리고 암만 다 해봐야 2, 3,000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1억 1,0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듭니다. 차라리 그냥 어디 월세 있는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신랑이 갑자기 보더니만 아 저기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거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나 돈이 없어 하니까 아이 걱정 마요 내가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오니까 미리 돈을 퇴직금이 나오는 거는 그때 나오는 거지 지금 날 보고 미리 당기고 그 돈을 그때 주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도 했는데 와 기적처럼 한달반 만에 1억이란 돈이 모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세로 해서 이전을 해가지고 이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너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함부로 선언도 하기가 힘들도록 선언을 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어떨 때는 무섭습니다. 제가 함부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걸 그리고 저희 인생에서 만나는 일마다 저는 내가 잘해서 잘나서 되는 줄 알았지만 주님이 다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새로운 가정을 만나서 시작한 지한 3년 됐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분인데 교회를 동생들 따라서 오다 나니까 어떻게 저도 이렇게 같이 하다 나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마음이 융화돼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북한에 있을 때 선전선동대에 있었던 분이 돼서 노래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 저분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세요 했더니 찬양은 또 엄청 좋아 하십니다. 왜? 본인이 노래를 하시던 분이니까 그랬더니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주일마다 먼저 가서 본인이 그래도 순종을 하면서 가가지고 찬송을 틀어서 본인이 찬송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많이 그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지만 해도 아직도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괜찮아. 나도 10년이 걸렸어. 하나님 앞에 오는 게.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다릴게요. 그렇지만 해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사랑하는 우리 남편도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북한에서 김부사
십자가를 찬양하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계적으로 다니는 그런 찬양가수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앉아서 저희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저희는 항상 북한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는 그 땅을 위해서, 남한에

북한에서 말하던 남조선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 고향을 둔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선교사로 자라나라고 저희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린 건 매일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한명한 명이 북한 땅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선교사님이라고. 북한 땅에 누구나 다 가서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선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탈북자들 중점으로 해가지고 탈북자들이 정말 북한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한 명이 영혼이라도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운데 중심에 서서 마중물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달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5월의 마무리를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될 6월도 우리 주님의 평강 안에서 맞이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6월의 첫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주일 되시고요. 주님의 시간에 성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고치는 일은 더욱 힘들죠. 1907년 평양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길선주 장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 장로님은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일부를 가로챈 일을 숨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 가져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통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고요. 평양 대부흥의 불길은 더욱 크게 번져나갔죠. 하나님께선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케 하실 주님의 사랑을, 정결한 마음을 주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눈을 밝히실 주님의 능력을, 정결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역사의 한 장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였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도미누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나의 부르심 부름받아 나선 이몸 연속 찬송은 박진희 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마음이 상했다, 속상하다가 하는 말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속상하다 안 했나? 기분 나쁘다 한 사람.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를 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상한 마음도 상처 입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줬다고 했습니다. 자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그 커다란 공원에서 드디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드디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외쳤을 때에 수천 명의 흑인들은 같이 동요를 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지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고, 명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재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면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경험을, 수 없던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진리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그 진리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탄의 죄악에 갇혀 있는 저를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두 곡의 찬송 함께한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리이다. 아멘. 국제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평화와 통일을 위해 협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평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모으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물리치며 오직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며 국제적인 협력의 물꼬를 트는 영적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에 이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했습니다. 찬양 전에 올려드렸던 북한의 고향인 김성혁 형제 기도와도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주님의 능력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화평의 복이 임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그 무엇보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과 세상 사이로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겠지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김정실 자매님이 전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 바로 만나봅니다.
1: 사랑하고 보고 싶은 아들에게. 아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니? 너무나 보고프다. 20년 가까이 보지 못한 아들, 이제는 어른이 돼서 가족을 이루었겠지. 내가 떠나는 날 엄마 빨리 갔다 와 하고 말하던 12살 내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서 눈물이 서리 없이 내리고 있다.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순간도 너를 보지 못하는 가슴 아픔, 마음이 다 찢어진다. 인차 갔다 오겠다고 약속하고 20년이나 가지 못한 엄마를 많이 원망해라. 엄마 구실을 못한 죄책감으로 나 자신이 보기도 싫었다. 사랑하는 아들, 이국 땅에 와보니 고향이 너무나 소중했어. 먹을 것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오손도손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니. 없는 살림이지만 너를 손잡고 학교길로 함께 걷던 길, 아버지 한 대 매를 맞았던 너를 업고 달리면서 할머니 집으로 가던 길, 여름에는 내가 수행했던 겨울가, 아름다운 산, 얼마나 고고프고 보고프다. 아들, 오늘이야 소식을 전한다고 욕 많이 해.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인차 너한테 가고픈 마음은 간절했으나 길이 막혀 갈 수 없었어. 너도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 내가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했으려고 본다. 그래도 소식이나마 너한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 너는 이 소식길이 어떻게 열리는지 알 수 없을 거야. 소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해? 라고 너는 생각하고 말할 거야. 이제부터 엄마 말을 잘 들어. 처음 약속은 엄마가 지키지 못했지만 두 번째 약속,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야.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셔. 그러니 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해. 믿어야 해. 천국에서 다시 엄마와 만날 수 있어. 이번에는 인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믿어. 엄마의 소원이다. 약속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승천하시어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세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어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믿고 그분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 소식은 복음.

0: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해 짧은 말로 복음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너를 인도했을 줄 이 엄마는 믿는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 기쁨을 얻고 소망을 품고 이곳 땅에서 꿋꿋이 살아가고 있어. 너도 그곳에서 주님을 믿고 평안, 기쁨, 천국을 누리면 살아. 주님께서 믿는 너에게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 알침하고 건강하고 주님이 복 많이 받길 기도할게. 안녕히 잘 있어. 하나님, 언제나 눈이 밟혀 잊혀지지 않고 눈물로 그려받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새 생명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복음을 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원하고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어 사랑하는 아들,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고향에 복음이 들어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보고파도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정실 자매님의 오늘의 편지. 고향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아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정실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의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오늘은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2장 말씀을 통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흩어져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순례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메마른

광야를 지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며 성령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과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소망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유산, 즉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소망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구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유산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날이 오기까지 성도의 믿음을 지켜보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 유산은 단지 미래의 약속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오늘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으로 인해 근심할 수 있으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이유는 마치 순금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정제 과정을 거쳐야 참된 금이 되듯이 성도를 더욱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그분을 알고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특히 본문에서 구원은 두 가지 시제로 표현됩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구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임할 구원을 깊이 탐구하고 연구했으며 훗날 성도들이 받을 은혜를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나타날 영광을 미리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날 완전하게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인간적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기쁘신 뜻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거룩하게 하셨기에 이 소망은 절대로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소망은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성도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망은 미래의 약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재 삶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믿음과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을 제시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은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겉옷에 허리를 단단히 묶고 행동하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준비된 자세와 태도, 각오를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허리에 띠를 묶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본과 쓴 나무를 급히 먹었던 것처럼 성도는 항상 영적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특히 마음의 띠를 동인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한다는 뜻이죠.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성도는 말씀 안에서 자신을 굳게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흔들림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전히 바라다라는 것은 잠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그 소망을 지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를 잘 보여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준비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과 순종 안에서 설 때에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모든 행신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된다는 뜻은 거룩하다는 뜻이죠. 이것은 단순한 외적으로 율법이라 말씀을 잘 지키는 어떤 형식적인 규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삶을 합당하게 그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구별하시고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으며,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내적 성품의 개선을 넘어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연약하고 어리석어 두려워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대상들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며 그 행위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헛되고 일시적인 것, 썩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확신 속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창세전에 계획된 구원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세상의 욕망과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과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단순한 내적 경건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적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성도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 아가페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주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이미 영원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랑은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삶은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죄로 얼룩진 옛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입는 삶을 상징합니다. 각 항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악독은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무자비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기만은 남을 속이거나 미혹하는 행위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달라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시기는 열등감에서 비롯되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마음의 뜻입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을 헛들고 폄하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비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고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 성도가 말씀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이며 구원의 근거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생명을 얻고 궁극적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 아모스는 진정한 기근은 음식이 아니라 말씀이 없다는 것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성도는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함으로 그의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히 규칙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아 매 순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선택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영적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이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고, 성도는 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돌은 복음서에서 무덤을 봉인할 때 사용된 둥글고 큰 돌을 연상케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덤의 돌은 움직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돌이 움직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돌을 옮기셨고 부활할 때 천사들이 무덤의 돌을 굴렸습니다. 따라서 산 돌은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성도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신령한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비록 성도라더라도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을 닮도록 성령에 의해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택하신 목적은 단순히 보호하시고 형식적인 신분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적 기업을 이어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성도의 영적 정체성, 부활 안에서의 생명,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흩어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를 말해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겪어야 할 인내를 설명하기 위해 종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종은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뿐 아니라 엄격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뎌야 합니다. 우리의 본보기이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부당한 고통과 억울함, 부끄러움을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이를 인내할 때그 행위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수행해야 할 공통의 사명이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과 순종 안에서 고난을 감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내는 단순히 수동적인 참음이 아니라

0: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능동적인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오늘 주신 베드로의 권면이 깊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의 적대적인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본향을 꿈꾸고 이 땅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감동과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31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맑다가 밤부터는 평안남도와 황해도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강릉이 20도, 부산과 제주가 19도, 포항이 18도, 평양과 서울, 대구와 여수가 1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주가 16도, 함흥과 춘천, 목포, 대전

15도, 개성이 14도, 강계와 청진이 13도, 해산이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이 34도, 강릉이 33도, 대구와 광주가 32도, 함흥과 대전이 31도, 춘천과 서울이 30도로 보이고요. 해산과 여수, 목포와 부산이 29도, 평양과 강계가 28도, 개성이 27도, 제주가 26도, 신의주가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상에 줄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오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곳곳에서 이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와 기쁨, 희락의 찬송이 가득한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신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고 우리 인생을 최고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끝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은총을 거역하면서 교만과 배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악하고 유치한 전쟁과 살육, 동성애, 가정파괴, 미워함, 낭비, 환경오염, 파괴를 자행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생명과 평강을 선사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결과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들이 변망덕한 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 박해가 너무나 극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디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도 변망덕한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면서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통일된 대한민국 한반도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셨던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34장, 새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통합찬송가 434장, 새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수교회 김재봉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은 늘 회복에 있는 줄을 압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후로도 저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저희가 알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두실 때에도 저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며 엎드려 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저희 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0: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 시편에 보면은 시편 127편하고 128편이 연결되는 시편이에요. 원래 이제 시편 이제 마지막으로 오니까 앞에는 뭐 여러 가지 시가 나오다가 뒤로 올수록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에 걸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느냐? 그 당시에 그 시온 산에 성전이 있는데 높은 지대에 있고, 다른 곳에서 어디 살든지 그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그 모리아산에 그 아브라함이 올라간 것처럼 올라가야 돼요. 먼 거리죠.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렇게 15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은 집에서 교회를 향하여 출발한 시간부터 예배입니다. 그래서 멀리 사는 사람일수록 예배를 더 오래 드립니다. 왜냐하면 더 일찍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는 길이 방황하는 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순례자의 길이 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의 길을 살려면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순례자의 인생이 되어 가는 건데, 여기 이제 시편의 곡에 나오는 중에 127편과 128편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나옵니다. 그래서 127편 끝날 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나오고, 128편 시작할 때 복이 있도다 해서 같이 연결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27편, 그래서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 127편에는 집을 열심히 세우는데 그 가정이 또 그 집이 세워지지를 않아요. 헛수고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는데, 아니, 이 사람은 잠을 자가도 잘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128편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잘거다 자면서 그러면서도 잘 되냐?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오늘 저는 시편 이 128편이 너무 좋아요. 왜? 요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것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설교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과 복된 것의 차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고 한 가지. 그걸 오늘 128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1절과 4절에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 128편에 이 복이라는 말이 네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실 1절에 나오는 것은 아슈레라고 해서 복이고, 4절에 나오는 복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이 감탄사예요. 아, 정말 복받았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연히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사는 거죠. 그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아슈레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우선 존재의 복입니다. 네 존재 자체가 복이야. 너는 복이야. 복덩어리야. 네가 가진 것이 복이 아니고 너 자체가 복이야.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복이 따라다.

네가 복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야, 정말 너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 구약에는 아바트라고, 신약에는 레이트루기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일이 원래 단어가 예배하고 일하고 같은 단어라는 걸 제가 누차 설명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ervice하고 같은 말이에요. Service. Let's have a service. 예배 드립시다 그 말이죠. Quick service가 뭐예요? 예배 빨리 끝냅시다 해요. 뭐 물건 배달해 주 퀵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이죠. 그러니까 일하고 예배가 별개가 아니고 통해요. 여러분이 주일에 하는 일이 예배입니다. 평일에 하는 일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는 일이 예배고 평일에 하는 예배가 일이고 이게 막 통하는 거예요. 막 통하는 거예요. 연관이 있어요. 예배와 일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앞에 127편에 뭐 나왔습니까? 예배 없이 일만 열심히 했어요. 밤낮으로 했어요. 예? 열심히 지켰어요. 열심히 집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헛것이 됐습니다. 왜? 예배가 없어서 일만 했어. 근데 이 127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일하는 겁니다. 예? 연관을 맺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배의 열매가, 이 예배의 축복이, 은혜가 이 일에 도달해가지고 일이 형통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과 예배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일터에서 더 오래 살잖아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어요? 이 주일의 짧은 시간이라도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제단에 찾아 올라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복이 흘러서 내가 경영하는 일들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을 받고 prosperity, 번성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면은 두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우선 앞에 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집에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집안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 농경 문화 이런 걸 좀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안해가 원래 집안에 있는 해라서 안해라고 그랬답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열려있는, 결실해서 곧 먹을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 같다. 여러분, 포도나무 꽃 보려고 심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 꽃이 좋아서 나는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열매는 상관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데려와 봤어요. 난 그런 사람 참 신기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여성은 꽃보다도 열매입니다. 아셨습니까? 꽃보다도 열매입니다. 열매는요, 내실 있는 거예요. 내실 있는 거. 꽃은 보이는 거예요.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도 그렇지만은요, 내면이에요. 내면이 아름다운 거예요. 인자하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고 또 사랑하고 인내할 줄 알아. 이런 인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있죠. 포도나무 열매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는 이 열매, 그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대단한 게 없어요. 이 127편에 자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127편에 자녀는 기업이다 그랬어요. 자녀는 너에게 주는 상급이다 그랬어요. 자녀는, 자녀가 많이 있으면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다. 전쟁을 하려면 미사일이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미사일 바닥나면 그때는 이제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화살통에, 그러니까 이 자녀는 장차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내 인생의 화살통이야. 그래서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자녀가 이 복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 자녀가 상에 둘러앉은 그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제가 항상 성경 읽으면서 질문이 있어요. 아, 이스라엘의 신령한 나무 그러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뭐 비싼 거, 좋은 거, 감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조금 그것보다는 값이 싸지만은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0: 아니 왜 무화과 나무가 안 나오네요?
1: 아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게 안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철야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걸 빼놨습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의 깨달음이 야 일터에서 열매 맺는 그게 무화과 나무야. 어 그러고 보니까 짝이 맞네요. 그러니까 일터에서는 무화과 나무, 아내를 통해서는 포도 나무, 자녀를 통해서는 올리브 나무. 이 복이 다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남편 아버지 때문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4절에 다시 한번 복이 나올 때는 같은 단어인데 바꿔서 바라크 이렇게 나와요. 바라크, 바라크는 감탄사예요. 야 진짜 복 받았다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복해서 1절에 얘기했던 것을 감탄사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바라크, 보라 말이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니까. 그것뿐인 줄 알아? 그리고 5절, 6절에는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있지만 그 밖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내가 관장할 수 없는 것들이 막따라 나오는데 이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 시온이 뭡니까? 그 당시 성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건 축복해 주는 축도예요. 너는 평생을 살면서 예루살렘, 시온보다 더 큰 게 예루살렘이죠. 중앙교회보다 더 큰 게 서울이죠. 서울. 서울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되네. prosperity. 그 다음에 이게 공간적이라면 시간적으로 지금 너 아까 네 자녀 네 상에 있었지. 그런데 네 자녀의 자식을 볼지어다. 손주는 가끔가다 상에 앉을지 몰라도 그 자식의 자식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그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76장, 새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통합찬송가 376장, 새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오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안에서 충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하며 네온의 삐삐치니 시작합니다.

원해. 오늘 네오네 비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함께 부르겠습니다.

0: 함께하신 목사님이셨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이제 드디어 5월 한 달 31일에 축복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쓴 신간 기도의 자리라는 부족한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하게도 극동방송을 통하여 매일 아침 하늘의 위로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크고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하여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었다라면 이 놀라운 사실이 또한 부족한 저 인생의 가장 선명하고 뜨거운 간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순전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그 걸음마다 앞으로도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나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단단히 닫힌 현실의 문이 당장 눈앞에서 열리지 않았고 내가 간절히 기대했던 방식의 기적 같은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제 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어디로 달려가 엎드려야 하는지 그 기도의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거룩한 영적 여정을 지나오면서 내 뜻대로 문제를 단번에 없애버리는 마술 같은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대신 내 존재를 기도의 자리로 옮기는 신앙의 법을 배웠습니다. 나를 갉아먹던 분노의 자리에서 온유한 기도의 자리로, 나를 잠 못 들게 했던 불안의 자리에서 온전한 신뢰의 자리로,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고요한 임재의 자리로 내 삶을 옮겨 앉히는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자리에 무척이나 민감합니다. 내가 하루 중 어디에 가장 오래 앉아 있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을 바라보는 영적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달라지면 내 삶의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국 인생이 흘러가는 종착지의 방향이 기적처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눈앞에 그친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버리는 요술이 아닙니다. 대신 그 풍랑 속에서도 내 영혼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기도로 단단해진 사람은 세상의 거센 유혹과 조롱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서운 시련의 폭풍이 불어와도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눈앞에 가시적인 응답이 시원하게 와야만 비로소 큰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한 믿음은 응답을 눈으로 보기 전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 속에서 비로소 자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억지를 부려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분 앞에 계속해서 머물러 앉아있는 거룩한 선택입니다.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나고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다시 정신없이 분주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숨가쁘게 재촉할 것이며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지리적인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영혼의 방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거창하고 긴 시간을 내야만 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주님 발치에서 나를 다시 앉히는 거룩한 결단이라는 것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사람은 결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성인이 아닙니다. 거친 풍랑에 사정없이 흔들릴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주님의 품으로 울며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세상 유혹에 힘없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무릎을 꿇고 골방에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비록 응답이 더디고 늦어질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눈물로 버텨내는 그 외로운 자리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세상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두운 골방 자리에서 주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엄숙하게 묻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은 어디에 앉아 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미혹하는 세상의 소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방황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0: 내 영혼의 자리를 정직하게 정하겠습니까? 기도는 한 번의 뜨거운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다시 겸손히 앉는 자리입니다. 한 달 동안 과분한 사랑을 주신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간절한 고백을 전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그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5월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은혜의 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34번님, 항상 새벽 시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충분한 쉼을 누리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복음성가 준비했어요. 주의 은혜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요. 사랑으로 대하며 도움을 줄수 있게 오늘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저는 포항 선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하민 권사입니다. 네,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고통방송을 듣지 않으면 제가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픈 것 같아서 거의 매일 그냥 공기와 같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전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섬길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겠다 싶어서 또 북한까지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도 보니까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형편이 안 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두랩돈을 기입 받으셨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심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린다고 항상 멘트에 나오듯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휴대폰 들고 그냥 눌러주시고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한 구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 같다는 박하민 권사님은 그렇기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두렵돈 과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과부의 두렵돈과 같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극동방송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전파 선교사,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1MHz.

87.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모온과 야하스와 그대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십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슬과 베디어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고 5월의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5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계절의 여왕이다, 계절의 보석이다 하는 찬사를 받는 5월이지만 그 찬사만큼 우리의 삶도 많이 아름다웠는지요. 매달 느끼는 거지만 새 달이 시작되면 뭔가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작심 3일 어느덧 세운 계획들 다 어디로 가고 또 별다르게 해놓은 것도 없이 한 달을 훌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가 꼭 다짐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는 생각들, 아내에게 잘해야 되고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새 달 6월을 향한 계획도 잘 세우시는 그런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생명력,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는 19세기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만 4,000명이 넘었습니다. 당시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스펄전이 하루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은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 전체 주민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4,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배당이 텅텅 비고 말 것입니다. 이후 두 번의 폭격과 화재로 터버너클 교회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건물은 재건이 됐지만 유럽 기독교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성도들은 20-30명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노인과 관광객이 전부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다시 가슴이 뜨거운 성도들이 이 교회를 찾으면서 유서 깊은 터버너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진리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면 언제든 부흥의 불꽃은 다시 일어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교회의 크기나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열정 있는 성도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일당백의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주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열정 있는 성도가 돼 교회 부흥에 쓰임받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클래식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한웅재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오늘로 끝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그 살아있는 아름다움은 언제나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5월의 마무리 아름답게 하시고 내일 새달 6월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행구교회 황명진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2026년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깊어진 분열과 갈라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움 대신 이해를, 정죄 대신 화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편이 아니라 복음의 편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 품고 갈등의 자리에서 중보하며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국민들에게는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이젠 정말 여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5월의 다섯 번째 주일이고 5월의 끝날 5월 31일입니다. 오늘을 보내면 내일부터 6월입니다. 계절적으로 이제는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때라고 보겠죠. 6월을 빛의 계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가 6월에 있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빛의 계절 6월을 좀 더 아름답게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31일, 5월의 다섯 번째 주일이고 성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예전색은 흰색을 쓰게 되는데요. 성 삼위일체 주일은 영원한 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불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 즉 성 삼위일체를 위해 성 삼위일체를 특별히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주간 창세기 1장, 고린도후서 13장,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31일 주일에 이화학당이 창립했던 그런 기록이 있네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886년 5월 31일 서울 정동에 한국 여성교육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학당이 창립됩니다. 이화학당을 세운 분은 개신교 최초의 여선교사였던 미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이었지요. 명성황후로부터 이화라는 교명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한국에서의 여권 신장과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했고 이화학당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 여필종부 사상, 남녀유별 사상 등 각가지 불공평한 가치체계 때문에 여성교육이 전무했던 시대에 이화가 보인 여성개발의 노력은 기독교라는 통로를 통해 무한한 여성의 잠재력을 일깨워주었죠. 이화학당은 하란사, 여메레, 박에스더, 최환란, 김환란, 유관순, 박인덕, 황에스더 등 쟁쟁한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해냈고 이들은 여성운동뿐 아니라 민족 순환기에 사회, 문화, 민족운동 전반에 걸쳐서 남성들 못지않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1904년에는 중등과를, 1908년에 대학부와 보통과를, 1914년에는 유치원을 설립했고 1918년에 이르러서 지금의 이화여자 고등학교인 이화여자 고등보통학교가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이화여자 전문학교가 신촌으로 캠퍼스를 옮기고 1946년 8월에는 4년제 종합대학 인가를 받게 되죠. 이화의 교훈은

진선미로 한국 여성의 전통적 부덕과 함께 서구 여성의 진취성과 창조력을 조화시키는 이상을 추구해왔는데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화여자대학은 오늘날까지 한국 여성의 요람지로서 그 소임을 다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월 31일 이화학당이 창립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날 5월 31일 주일에 재헌국회가 개원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재헌국회의 개원이 교회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요. 우리나라 최초의 재헌국회가 개원될 때 기도 순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중앙청 회의실에서 열린 재헌국회 개원식에서 사회를 보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다른 순서를 갖기 전에 식순에도 없던 기도를 하자고 제안했고 당시 재헌국회 의원인 이윤영 목사님을 지목해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은 일제시대 교회 순수성을 지키느라 많은 고초를 겪으셨고 광복 후에 고당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조선민주당을 창당해 공산당과 투쟁했던 분이죠.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개원일에 기도로 시작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6월 3일 수요일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출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 1902년 6월 3일 경남 함안에서 손정일 장로님의 장남으로 출생합니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하다가 1913년에 칠원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는데 3학년 재학 중이던 손 목사님은 궁성요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합니다. 궁성요배란 동경에 있는 궁성에 매일 아침마다 절하라는 것이었지요. 손 목사님은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거절했던 것이죠. 그 후로도 향학열에 불탔던 손 목사님의 험난한 배움의 길이 계속되는데 칠원 공립보통학교를 어렵게 졸업한 손 목사님은 서울중동중학교와 일본 스가모중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경남 성경신학원을 졸업했는데 이때부터 당시 부산 초량교회를 심어하던 주기철 목사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기철 목사님의 지도와 신앙에 큰 감화를 받으면서 그 당시 부산 나병원 교회 전도사로 일하게 됩니다. 193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손양원 목사님은 이듬해 7월에 순교하기까지 목회했던 전남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 부임하게 되는데 애양원 교회는 1909년 남장로교 의료선교사인 포사이드 윌슨 등에 의해서 창립된 한센시병 환자 요양소로 출발합니다. 원내 부속으로 교회가 설립된 것이 곧 애양원 교회의 시작이었죠. 손 목사님은 한센시병 환자를 돌보는 사역자의 필요성에 따라 군내에 성경학교를 설립하고 신학교를 세워서 지도자 양성에도 힘썼는데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지요. 이 일 때문에 옷골을 치르기도 했었는데 1946년 목사 안수를 받으나 1948년 10월 21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 부산 성경학교에 입학시키죠. 6.25 전쟁이 일어나자 손양원 목사님은 부자유한 한센시병 환자 교인들을 버려두고 떠날 수 없다며 피난을 가지 않고 애양원에 남아있다가 공산군에 체포됐고 1950년 9월 28일 미평 과수원에서 총살당해 순교하셨습니다. 애양원 뒷동산에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는데요.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고 당시 교계는 물론이고 불신자들에게까지 감동을 주었던 목사님의 사랑과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한불 수호통상 조약이 맺어진 그런 기록이 있나요? 처음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는 선교의 자유가 허락된 상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입국한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알렌 선교사님이 의사의 자격으로 들어온 것도 그런 제약 때문이었죠. 그런데 1886년 6월 4일 한불 수호통상 조약이 맺어지면서 선교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고 개신교도 선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비로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1886년 6월 4일에 완전한 것은 아니라도 선교의 숨통이 튀어진 날로 기억합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6월 6일 토요일은 현충일입니다. 이번 현충일은 71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는 날이지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을 맞는

선물인 것으로 알고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장한 젊은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됩니다. 빛의 계절로 넘어가는데요. 흑암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서 이 6월을 더 아름답게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면서 새 주간을 맞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새달 6월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전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 전파에 실린 복음에는 누군가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곳곳에 생명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우리 방송의 초창기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 먼 땅 좋은 기별. 오늘은 개국 당시 어떤 프로그램들이 방송되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해외에서의 반응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허가 직후 극동방송의 방송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의 경우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7시간, 주일에는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11시간이었습니다. 개국 당시에는 타마슨 선교사가 영어 방송을, 버그스트롬 선교사가 중국어 방송을, 한용석 총무가 한국어 방송을 담당했는데요. 1957년 3월 20일에 방송 요원으로는 첫 번째로 한국명 씨가 입사한 기록을 봤을 때 한용석 총무는 3개월가량 방송을 맡아 수고를 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57년 7월 25일경부터 러시아어 방송이 시작됐는데 코지올 선교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하깃동 시절 대북 프로그램 가운데에서는 이북 동포에게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현재 알려진 극동방송의 첫 대북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성경이 없어서 읽을 수 없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성경이 있어도 읽지 않는 남한 동포들을 위해라는 말이 붙여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성동 시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1964년 편성표를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5분부터 10분간 진행됐습니다. 성경이 없는 북한 동포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청취자에게 보내는 성경 낭독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듬해인 1966년에는 처음으로 현재 극동방송의 대표적인 대북 방송 프로그램인 복음의 메아리가 등장합니다. 주일 오전 5시 10분부터 30분간 방송됐습니다. 이와 함께 1962년에는 극동방송이 해병 제1여단의 대적진 확성방송의 일부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대북 심리 방송이라 할 수 있으며 1969년 2월부터는 한국기독장교회가 극동방송을 통해 북한 동포를 위한 대공방송인 소망의 시간을 새벽 6시부터 일주일에 3번 15분씩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은 소련어, 즉 러시아어 방송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러시아어 방송은 코지올 선교사가 부인과 함께 1957년 7월 25일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는 폴란드 출신으로 SGA,

슬라빅 복음협회 소속이었습니다. 폴란드는 1차 대전 이전까지 소련에 예속돼 있었기에 러시아어가 가능했습니다. 1937년에 캐나다로 이주해 있던 중 팀 선교회에서 SGA 총재인 데이나카에게 러시아어 하는 부부를 보내달라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인 1957년 10월에 발렌티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의 첫 편지가 일본을 거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는 동경의 사수함을 통해 편지를 받았는데 발렌티나의 편지는 그렇게 도착한 편지들 중에 하나였고 이 편지를 받아든 코지올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발렌티나는 블라디보스토크 외곽 지역의 작은 농사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지올에게 메시지를 밤마다 들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 따르면 발렌티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들은 바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예수란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성경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는 성경책을 하나님에 대해 당신이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어 성경 사본을 간절히 세 번이나 반복하며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방송이 시베리아 청취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은 이후 국제복음주의 방송, 즉 극동방송은 러시아어 방송에 반응하는 모든 청취자에게 러시아어 성경 두 권을 발송해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 성경 보급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들이 성경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요청자들에게 성경책 한 권은 일본에서 송달됐고 또 다른 한 권은 핀란드에서 송달됐습니다. 책을 받은 청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은 데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어떤 청취자는 성경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확실히 성경책 도착 여부를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련에 전해지는 것에 대해 선교사들은 확신했으며 러시아 방송 팀원들은 청취자 편지에 일일이 반응해 성경을 발송해 줬습니다. 타마스는 러시아에서 첫 번째 편지가 왔을 때 울었습니다. 한국에 가려고 할 때 캐나다의 러시아인들은 가도 헛일이다 라며 만류했는데 러시아에서 온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주니 그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러시아어 방송은 6개월 후에 2시간으로 연장됐습니다.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편지가 왔는데 1957년 첫 방송 이후 1965년 3월 22일까지 러시아에서 받은 편지는 모두 120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러시아어 성경과 찬송가를 보내달라는 것이었고 가끔씩 기독교적인 내용 송출에 대한 비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1966년도에는 무려 100여 통의 편지가 날아들어 개국 이래 한 해에 가장 많은 편지가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1967년에는 30여 통으로 줄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사할린 동포 한 명이 한국말 성경을 보내달라는 애틋한 편지를 보내오는 수확이 있었으며 이에 성경을 보내준 일도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다른 언어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서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틀림없이 듣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줬습니다. 러시아어 방송은 처음에는 자정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송출되다가 나중에는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는 러시아어 방송,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는 중국어 방송, 새벽 2시에서 아침 6시까지는 러시아어 방송과 중국어 방송을 재방송했고 이어 한국어 방송이 송출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등 5개 국어로 13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어가 추가됩니다. 1963년에는 16시간이 방송됐는데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각 4시간, 한국어 3시간, 그리고 우크라이나어를 일주에 45분씩 방송했습니다. 한편 몽골어가 1967년 11월 1일부터 다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공문을 보면 이미 허가받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외에 일본어도 있었습니다.

0: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러시아의 발렌티나, 그리고 성경이 없어서 읽지 못했던 북한 동포들,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단순한 전파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 보내는 이 기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국경과 이념의 장벽을 넘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으며 소망의 소리를 멀리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끼신 감동이나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지난번 이런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9476번인데요. 극동방송 70주년 역사를 들었습니다. 라디오로 듣는데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루실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극동방송 개국을 위해 미국에서 모아진 그리스도인들의 크고 작은 헌금이 너무나 감동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은혜가 제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경험하는 예수 닮은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동참으로 극동까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그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1: FBC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엄기영 목사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엄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반갑게 처음 만나셨는데요.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교회에서도 좋은 말씀을 듣지만 극동방송을 시청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삶이 어렵겠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힘과 용기를 갖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0: 아멘. 저도 마음이 좀 따뜻해집니다. 예. 네, 이름이 목사님 유명하시네요. 유명한 앵커분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네, 예. 우리 목사님을 제가 더 소개하면 일본에서도 선교하셨고 예. 또 중국에서도 오랫동안 상해 한인 연합교회를 섬기셨다고 들었어요. 예. 일본 얘기도 또 중국 얘기도 오늘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그런 사역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예, 사당동에 있는 총신, 그래서 저는 합동층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개척을 할까 또 부목사로 사역할까 그런 가운데 대학 때서부터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 91년도에
0: 네.
1: 일본 도쿄 와세다 대학 앞에 있는 성서 그리스도교회 세슈 그리스도 교과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가서 대학생들을 사역하는 선교사로 10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0: 네. 일본 선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뭐 일본은 어딜 가나 그 무상숭배 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성행하고 있어서 네. 선교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그러니까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사면이 바다니까 태풍 불고
0: 네.
1: 또 지진이 있잖아요.
0: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1: 예, 화산이 터지잖아요.
0: 두려움도 많고.
1: 그래서 종교성이 굉장히 많아서
0: 네.
1: 정말 일본은 범신론적이고 다신론적인
0: 네.
1: 나라예요. 그래서

0: 신사도 신사마다 신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800만 우상이라는 게 진짜 신이 800만 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1: 네.
0: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을 백만장자라는 백만 불이
1: 아,
0: 아니라
1: 그냥
0: 많다라는 것처럼
1: 통칭하는.
0: 예, 야오요로지 가미사마 그러면
1: 그렇군요.
0: 직역을 하면 800만 신인데 아,
1: 네.
0: 신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일본은
1: 네.
0: 신이 정말 많죠. 탁월하고 우월하면 다 신이 되고요. 심지어는 어떤 신사에서는요, 이수신 장군도 신으로 모셔요. 또
1: 세상에.
0: 고양이를 신으로 모시는 시대도
1: 원숭이도
0: 있어요.
1: 그렇게 하기도 하고.
0: 원숭이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은 범신론적인 개념을 갖고, 그래서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1: 네.
0: 신이든지 다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요.
1: 근데 그러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기독교도 그냥 하나의 뭐 예수님도
0: 그렇죠.
1: 그냥 그 중에 하나
0: 예,
1: 이렇게
0: 그렇게 생각하는
1: 생각할 수
0: 거죠. 예,
1: 있잖아요.
0: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1: 네.
0: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절대적 하나님의 개념으로 가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1: 네.
0: 여러 신 중에 하나로는 인정하지만
1: 유일신은
0: 유일신,
1: 아니다.
0: 하나님만의 신이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 십자가로 구원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만 그러면 이제 그건 안 맞고요.
1: 네.
0: 성경도 좋은 책이야. 근데 성경만 이 만자가 들어가면 일본 문화하고는 안 맞게끔 되어져요.
1: 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이잖아요.
0: 그렇죠.
1: 예수님밖에
0: 예.
1: 없잖아요.
0: 그러면 속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범신론적인 개념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올때 그냥 가미사마라 그래요. 불교에서나 다른 종교에서 다 가미사마. 그래서 개신교는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든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종교의 가미사마 신하하고 하나님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도리어 개신교는 예수사마를 더 많이 쓰려고 그래요.
1: 네.
0: 예수님,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1: 네.
0: 표현하면서 그분들이 이런 다신론적이고 범신론적인 개념 속에서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문화적으로 좀 어려워요. 우리가 평화할 때 화가 와, 일본은 와인데 그 화를 이루는 문화예요. 하나됨을 그런. 그런데 내 것만 옳다 그러면 하나를 깨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 문화하고 참안 맞는.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님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만 참된 신이에요. 이게 이제 어렵고요. 또 하나는요. 일본은 죽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게 예의예요.
1: 아니,
0: 그러니까
1: 예의.
0: 일본에서는 전도 폭발이 잘안 되는 게
1: 네.
0: 다 종교를 망나하고 뭐 무신론 자들이고 다 죽으면 천국 갔다라고
1: 그건
0: 생각해요.
1: 아니잖아요.
0: 예. 그러면 속에서 당신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이런 말들이 그게
1: 네.
0: 다 천국 간다라고
1: 되게
0: 생각하는 거고요.
1: 공격적이고 도전적으로 느낄 수
0: 느낄 수도 있는
1: 있겠네요.
0: 거죠. 그렇게
1: 네.
0: 되죠.
1: 그런 거에 또 맞춰서 또 하나님을 전하면 받아들이면 또 굉장한 크리스찬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0: 제가 이제 일본을 잘못 알고 간게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본 사람들 소식한다?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0: 건강을
1: 있는데.
0: 생각해서
1: 네.
0: 또 옛날 분들은 좀 소식하시는 분들 있고 지금도 뭐 건강을 생각해서 소식하지만 일본 남자들도 뭐 그래도 키도 크고 일본 사람들도 밥 많이 먹어요. 그거 잘못 알고 갔고요. 두 번째가 이제 조금 전에 말한 야오요로지 가미사마 800만 우상. 그래서 아니
1: 네.
0: 어떤 선교사가 그걸 다 카운트를 했을까? 800만 개를.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 많다라는 뜻이구나. 세
1: 네.
0: 번째는 예수 믿기 어렵지만 한번 믿으면 너무너무 잘
1: 네,
0: 믿는다.
1: 그거도 많이
0: 예.
1: 들었거든요.
0: 그래서 한국 크리스찬들은 무딘 칼과 같다면 일본 크리스찬들은
1: 잘
0: 예리한 칼
1: 겨룬,
0: 같은
1: 예.
0: 정말 그렇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1: 네.
0: 그게 이제 일본에 살면서 제가 잘못 갖고 갔는데요. 일본 분들은 정말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게 마치 뭐냐면 기차가 다니려면 레일이 깔려야 되잖아요.
1: 네.
0: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레일이 안 깔려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도 왜 우리 민족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 숫자를요. 그러니까 뭐 이단들이라든지 카톨릭까지 하면 뭐1% 조금 넘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개신교만 이야기하면은 박하게 잡으면 25만 명이에요. 전국 1억 2천만이 넘는 나라에 개신교가 25만 명이에요.
1: 25만.
0: 정도밖에 안 되죠.
1: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0: 예.
1: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이, 거기서 10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고군분투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셔서 또 20년 넘게 사역을 하셨는데요. 중국에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줄로.

0: 있습니다.
1: 예, 사실 제가 상하이 중국 간다라는 건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0: 네.
1: 저는 고향이 을지로 삼가예요. 제가 을지로 삼가에서 태어났고, 저는 막내 중에 막내처럼 자랐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사실 동남아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댔어요. 나 진짜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굉장히 편식을 했고 지저분한 거를 잘 적응을
0: 네.
1: 못했어요.
0: 선교사님은 아무 데서나 자야
1: 예.
0: 되고 아무거나 먹어야
1: 그렇죠,
0: 되고.
1: 그렇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단기 선교를 갔다가 역시 나는 아니라는 걸 확인했댔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일행이 제가 그때 강도사 때인데요. 강도사님은 일본이 맞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일본 그러는 순간 닭광하고 우동이 생각났어요. 아, 내가 닭광하고 우동을 먹을 수 있다. 사실 이 생각으로부터 일본이 시작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에서 무슨 사역했냐 그래서 저 대학생 사역 제자훈련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치시면서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와세다 대학에 학생만 5만 명이래요. 그래서
0: 네.
1: 캠퍼스 사역할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다고 이분이 기도응답이라며 나는 지금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혹시 일본 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일본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중국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0: 네.
1: 아니 무슨 중국 그것도 중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한 번도 전 중국에서 한인교회를 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결국 제가 2002년도 4월 달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0: 네. 거기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1: 예, 우리 한국하고 중국이 한중 수교가 1992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2년에 갔으니까 한중 수교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이 안전하구나. 그리고 이제 상하이 경제가 이제 성장되어지니까
0: 네.
1: 제가 부임한 다음서부터 한국 사람들이 진짜 쏟아져 들어온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재원들, 또 주재원들이 많아지니까 또 자영업자들, 그리고 유학생들,
0: 네.
1: 그러면서
0: 경제가 막 부흥하고
1: 부흥하면서도
0: 있으니까.
1: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가 커진 게 아니라 한국에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셨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사실 뭐 저희 교회에 상해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10%밖에 안 되고 90%는 한국에서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교회로 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나는 상해 와서 거듭났습니다. 난
0: 네.
1: 상해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나는 상해
0: 할렐루야.
1: 와서 기독교가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시는 분이 참 많았어요. 이게
0: 네.
1: 저한테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였던 것
0: 네.
1: 같습니다.
0: 한창 활동하는 남성 크리스찬이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잖아요.
1: 예.
0: 그런 분들이 이렇게 주재원으로 왔다가 또 거기 일하러 왔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광경들,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광경을 보시면 우선 너무 뿌듯하셨을 것
1: 예,
0: 같아요.
1: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왜 상해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0: 네.
1: 특별히 이제 남성들이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또 아내가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던 분들이 많이
0: 네.
1: 계시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질문이 참 많았어요. 가인하고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 죽였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 가인 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인이 쫓겨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렵대요. 그리고 창세기 4장 보면 가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아니 이 여자는 어디서 생기고 다른 사람은 어딘가. 이런 게 너무
0: 네.
1: 궁금해서 그런 걸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질문하고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 다 그러겠지만 저는 그런 것에서부터 신앙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어요.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저보다 3살 차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성장할 때 우리 어머니 말에 의하면 어릴 때서부터 경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됐다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자서 보니까 저희 누나가 간질, 뇌전병이라 그러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숨을 쉬지 않고 막 그렇게 경련을 해요. 근데 그게 뭐한 1분 반, 2분 넘을 때도 꽤 있어요. 입술이 막 보라색으로 되고 그러면서 이제 뇌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정신연령이 3살, 4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생인데 저는 어릴 때서부터 우리 부모님이 저희 누나를 잘 보라고, 기영아 누나 잘 지켜.
0: 네.
1: 이렇게 나. 그래서 저는 어릴 때서부터 누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0: 됐어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머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딸이 저런 모습을 봐야 되는가? 그러면 현순이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해도 이해를 못할 텐데.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었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다녔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령? 그럼 뭔가 신령, 진정, 진심. 그걸 이제 나중에 커서, 아, 이게 스피릿, 그리고 워드, 그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제가 상해 오신 분들을 제가 그건 해결이 되면서 그분들도 고민하는 가려운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걸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1: 그 평신도들도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0: 네.
1: 궁금증들, 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차마 입 밖으로 내지
0: 예.
1: 못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적셔 주셨네요,
0: 예, 그래서
1: 목사님.
0: 저를 한때 이제 운디드 힐러라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저도 목사 이전에 한 성도로서 기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갈등과 또 고민들 그런 거를 주님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 바늘이 천을 이렇게 누비고 지나가잖아요. 바늘이 그런 것처럼 제 인생의 삶에 누비고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이 제 아픔과 제 갈등들 속에 말씀하시고 만나주신 거로 다른 사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게 이제
1: 아멘.
0: 하나로 이렇게 집대성된 게요. 하나님 나라 세미나라는 거였어요.
1: 아멘.
0: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 나라의 진리 안에서 기독교가 뭔지, 성경은 뭘 말하는지,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많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거듭나고 또 신앙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들을 누릴 수가
1: 아멘.
0: 있었습니다.
1: 맞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기꺼이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을 주실까, 병을 주실까, 또 늙고 죽음을 주실까, 이런 또 생각도 할수 있거든요. 하나님 열심히 있는데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질까,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너무 잘 믿는 분이 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0: 그래서 저도 이제 누나였던 현순이 문제도 저한테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감기 걸렸다가 폐렴이 되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장례식장에서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우는 걸 제가 처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 현순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늘좀 어두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이 돌아가신 다음에 현순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1: 그렇죠.
0: 부분들도 있었던 건데 이런 고난들이 왜 주셨을까 하다가 신학 책에 있는 거지만 이제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욥기는 인식론을 다루는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욥이 고난을 받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건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마누엘 칸트가 욥기의 영향을 받아서 인식론을 썼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파스칼이 팡세를 쓰면서 욥기의 영향을 받죠.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새 친구들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적인 해석을 하죠. 욥도 인과응보적으로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때문에 고난을 준다. 그래서 새 친구와 욥의 논리적인 싸움들이 계속하는 거죠. 변증하는 거죠. 서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욥한테 묻죠. 욥, 네가 그렇게 잘하냐? 그러면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라면서 100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40장, 41장 그러면서 이제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계속 욥을 몰아치면서 대답할 걸 이야기할 때 42장에 가면 무지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치를 헤아리는 것을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한다. 그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욥,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냐 할때새 친구는 죄 때문에 욥은 나를 정같이 단련시킬 거. 근데 사실 이 말도 맞죠. 왜냐면 죄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또 욥처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도 고난이 있죠. 그러나 욥기는 뭘 말하냐?

0: 말하냐면 모른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천상의 회의 속에서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그렇게 시련을 고난 줄 것을 허락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심술꾸러기 하나님이죠. 아무리 욥을 신앙이 훌륭한 걸 하려다고 그렇게 고통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천상의 회의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쓰면서 내 인생의 이 고난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욥기는 모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1: 네.
0: 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냐? 모르죠. 왜 우리가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냐? 몰라요. 왜 우리가 이런 외모를 가졌냐? 왜 이런 MBTI의 이런 성격을 가졌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 아픔들, 어떤 부분은 우리를 징계하기 때문에 올 수도 있는 고난, 정글같이 단련시키기 위한 고난도 있지만 상당한 고난은 모른다요.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선을 이루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모르지만 미래적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는 지금 이 땅에서는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밝히 알게 되어질,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또 하나죠. 모른다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1: 아멘. 예.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도 여러 가지로 원인 모를 그런 일들을 예. 많이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확실하잖아요.
0: 예, 예.
1: 그것만 붙들고 산다면 이 어려운 터널도 좀 이겨낼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이
0: 예.
1: 듭니다.
0: 우리가 그분을 방송에서 이름을 대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로 좀 우울하게 자랐던 형제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출판에 아주 유명한 번역가예요. 이분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서 밝아지고 또 그 출판사에서 너무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침에 신혼이니까 아마 자매가 옆에서 샌드위치 같은 걸 먹여주면서 운전을 하다 가는데요. 거기가 사고 날 지역이 아닌데 아침에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1: 저런, 예.
0: 그래서 앰뷸런스가 두 대가 왔대요. 그래서 네. 이 형제하고 아내하고
1: 네.
0: 서로 대화도 했대요. 괜찮아? 괜찮아? 뭐 어때? 그러면 그 병원에 들어왔는데 남자는 나왔는데 아내는 죽었어요.
1: 네.
0: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1: 그러니까요.
0: 막 했는데, 그래서 이 형제가 완전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분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어요. 너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이 형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미국을 갔는데요. 형, 나 재혼해. 그러면서 결혼식에 와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결혼했거든요. 관광객으로 가면은 볼 수 없는 아주 정말 멋진 지역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혼자 거기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했던 장소래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거기를 날 데리고 가면서 뭐냐. 형, 나 안 생각하기로 했다는 거. 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죄 때문에 우리 아내를 데려갔다? 이건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가 죄인이지만 그래. 또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서 한국에 이렇게 크게 쓰, 자기가 그렇게 안 쓰임받고 싶대요. 그래서 도저히 아무리 찾아도 이 이유를 자기는 설명할 수 없어서 안 생각한, 그게 저는 답이에요.
1: 네.
0: 안 생각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들이죠. 예, 모르는 거예요.
1: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0: 그래요. 예.
1: 하나님만 아십니다.
0: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1: 아멘. 예. 아멘. 조각보가 처음에 이렇게 조각조각 될 때는 이게 어떤 그림이 될지 모르지만 예. 나중에 완성되면 멋진 그림으로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0: 예, 예.
1: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써주실 것을
0: 아멘.
1: 믿으면서
0: 그렇습니다.
1: 안 생각하기. 다섯 글자 너무 좋네요.
0: 예.
1: 네. 오늘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서
0: 예.
1: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참 귀한 말씀 들려주시면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천국과 하나님 나라, 사실 두 단어가 같은 뜻, 같은 내용, 같은 의미죠. 그런데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절 예외 구절이 있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표현을 쓸 때 아,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개념으로 천국이라는 말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 그러면 꼭 죽어서 가는
1: 그러니까요.
0: 내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0: 오늘 우리의 삶에 그래서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주 예수 왕 되신 주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멘. 저 멀리 있는 곳만 천국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믿음 생활 하나님 손잡고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아멘.
1: 오늘 목사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에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상해 한인 연합교회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신 엄기영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0: 예,
1: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귀한 분 모시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통일교회를 다니는 홍성희 권사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거나 힘들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있죠. 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도 받고 많은 힘을 받고 있는 방송입니다. 제 둘째 딸 시온이가 합창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온이 이름이 그 방송에나 무슨 또 많은 활동했는 그 방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조그만 헌금을 했습니다. 네, 저는 무슨 방송이 둘을 이제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는 포항 극동 방송이 되었으면 하고 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었던 그 마음. 극동 방송을 통한 주님의 일하심과 위로를 체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하며 홍성희 권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딸의 이름으로 동참한 극동방송 사역을 통해 홍성희 권사님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찬란한 그 이름,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천국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극동방송의 아름다운 사역에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천국에서 아름다운 빛을 내는 이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대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영국의 조지 왕은 형 엘버트 빅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뒤 큰 책임감과 긴장 속에서 불안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식힐 겸 어느 도시의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전시된 작품을 둘러보던 중에 서로 똑같아 보이는 두 개의 꽃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같은 재료와 무늬로 만들어졌지만

0: 하나는 윤기 있고 생동감이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투박하고 볼품없었지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은 왜 서로 다른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뒀는지 공장장에게 물었는데요. 공장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무엇보다 아름답게 하죠. 저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이곳에 전시해 둔 건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목사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말씀 생각나네요.
1: 우리 믿음 생활도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네. 이 꽃병, 하나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는 윤이 나고 하나는 윤이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 믿음하고 평범하게 지나가는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사업도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나를 하시더라도, 맡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광로에, 왜냐하면 뜨거운 데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하고 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0: 아멘. 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도 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0: 회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40년간 국내외에서 가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엔지니어로서 국내 4개 지역에 5개 공장, 해외 4개 나라에 5개 공장, 약한 800명 종업원을 두고 인천 경영자 총협회 회장과 전국 경총 협의회 회장을 같이 겸하면서 인구 감소 대책 국민운동과 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도 지금 함께 전개하고 있는 강국창입니다.
2: 장로님, 제가 궁금한 게.

0: 있는데요.
1: 네.
0: 가정 제품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장로님이 만드는 가정 제품이 뭐예요?
1: 제가 가정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대우전자가 생기기 전 금성사만 있을 때부터 가정 제품의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어서 TV를 만든다 그러면 케이스만 만들고 그 속에 있는 브라운관이라든지 뭐 이런 성능 부품은 다 수입을 해가지고 왔어요. 냉장고도 역시 냉장고 케이스만 있고 그 안에 얼음을 얼리는 모든 그 성능 부품은 다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빨리 국산화를 해야 된다.
0: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셨다.
1: 그렇죠.
0: 그럼 또 회사 이름이 동국성신. 뭐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1: 우리나라는 그 한때 기아 자동차를 타고 현대 자동차에 들어가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를 타고 기아를 못 들어가요. 경쟁 회사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전 3사가 있는데 LG, 삼성, 대우가 있는데 이 세 개 회사는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한 회사의 협력 업체면 다른 회사의 협력 업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부품은 제가 혼자 만드는데 공급을 다 해줘야 되는데
0: 그렇죠.
1: 그러면 회사를 세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인을 세 개를 만든 겁니다. 회사 이름을. 그래서 동국전자는 대우전자 너희하고 협력업체. 그다음에 가난전자는 LG전자 너하고 협력업체. 성신하이텍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삼성전자하고 협력업체를 맺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회사가 세 개가 된 겁니다.
2: 그럼 세 가지의 이름을 만드신 거네요.
1: 그렇죠. 네. 그러다가 20년 이상 하다가 대우전자가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법인을 세 개 운영하는 건 힘들으니까 두 개를 합쳤습니다. 법인 세 개를 두 개로 줄였죠. 그래서 동국성신이 된 겁니다.
2: 그렇군요. 네.
0: 근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1: 지금 한 45년 뭐 가까이 됐죠.
2: 와, 오랫동안 운영하셨네요.
1: 네. 50년 가까이 됩니다.
0: 그 대학을 졸업 맞고 바로 시작하셨고.
1: 대학 졸업하고 ROTC 제가 3기입니다. 1학번이니까 3기로 67년도 2년 동안 군대 복무를 하고 그다음엔 나와서 취업을 한 10년 하고
0: 그렇죠. 그럼 장로님은 탄탄 대로에 오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시련도 좀 있었어요.
1: 시련이 많았죠. 굉장히 시련이 많았습니다. 원래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는 최연소자 그때는 들어가면 수습사원, 준사원, 사원, 주임, 계장, 과장, 부장 이런 직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습사원에서 사원되고 사원에서 뭐 주임되고 계장되는 부장까지 올라가는 건 최연소자로 항상 먼저 승진이 됐습니다.
2: 네.
1: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남보다 열심히 했더니 그런 기회를 줬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부터는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고 시작은 했는데 퇴직금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굉장히
0: 자금도 딸리고
1: 자금도 딸리지만은 제일 문제는 제가 기술부장 개발부장을 할 때는 업체들이 제게 점심 식사라도 한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막상 이제 사업업자로서 그 회사의 사업을 물건을 좀 설명하러도 납품하기 위해서 갈 때는 그렇게 그 창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부장이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그 창구서부터 담당부터 이렇게 거쳐가는 게 엄청 어려웠습니다.
0: 장로님, 결혼하고 시작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하셨어요?
1: 결혼하기 전에 했죠.

0: 어, 그러면 저 사업이 잘 되니까 네. 결혼도 하고 부도가 언제 났어요?
1: 잘 돼서 결혼 잘 될 때는 그 시작할 무렵에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하고는 역시 뭐.

0: 많이 사업이 이제 좋아졌죠.
1: 그런데 부도가 나고.
0: 그리고 그런데 그
1: 친구가 좀 도와준 적이 있나요?
0: 예. 그래서 저보고 그 국회의원을 하라고 이제 잘 나가니까 젊고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저를 이제 콜을 해서 제가 아, 이 사업하는 사람이 또 학교 다닐 때 그 좀 한번 그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해서 하고 싶은 차에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한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사이에 모든 이제 도장이나 모든 이제 경영을 내보다 10살 나이가 많은 제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격리나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부 격리 담당 중역을 채용해가지고 그분에게 맡기고 뒀더니 그 수표 남발이 어음 남발을 많이 했어요. 그 쟤는 또 공천에서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때 보니까 이 많은 그 수표가 많이 막 돌아오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1: 예수는 언제 믿으셨어요?
0: 부도가 나고 이제 도망자가 됐죠.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때는 부정수표 단속법이라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하면은 형사들이 잡으러 다녀요. 그 집 부근에 이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사업을 잘할 때는 친구들이 많이 그냥 많았죠. 근데 내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를 찾아가 보니까 며칠 없어요. 근데 그 한참 일할 때인데 그 친구 집에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좀 답답하니까 피하기 좋은 데가 기도원이 좋다고. 그래서 그때 기도원이 순봉교회 오살리 기도원이었는데 그럼 순봉교회 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순봉교회에 가서 제가 등록하고 그분들이 담요 하나씩 가지고 기도원에 갈 때 따라서 가서 거기서 먹고 뭐 금식이니까 물병 하나 놓고 그냥 누웠다 일어났다 그 예배 그때 다섯 번인가 본 것 같아 기도원에서 그때 일어났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1: 네.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회사를 재건하고 이제 회사에 예배도 드리시고 저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0: 네.
1: 그러면 그렇습니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됐다고 하는 책을 내신 것 같은데.
0: 예, 제가 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책을 이렇게 냈는데 그게 5세가 나왔습니다.
1: 그래서 5세가.
0: 5세도 벌써 이제 뭐 몇 권이 안 남았다 그래요.
1: 이건 그럼 장로님이 그동안에 겪어오신 모든 경험담이 여기 들어와 있죠.
0: 예, 그렇습니다.
1: 나는 광산촌에서 어렵게 자라는 흙수저가 지금은 좀 먹고 살만하고 뭐 골프장도 갖고 계시고 남 부러울 거 없고 그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몇 두셨어요?
0: 아들을 하나 딸 하나
1: 남매. 그 사모님 칭찬 좀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어?
0: 우리 중매로 그땐 중매. 뭐 만났고요. 제가 그 사업한다고 그냥 뛰어다니니까 그렇게 잘 해주지는 못했지만은 많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잘 견디고 기도로 우리 집사람은 먼저 교회를 좀 나갔고요. 제보다가 먼저 나갔는데
2: 그러셨군요.
0: 그래서 그냥 지금 많이 잘하려고 그동안 못해준 걸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니,
0: 대구 사람인데
1: 태어난 데가 어디예요? 강원도요?
0: 예, 저는 우리 형제가 9남매인데 9남매의 11 식구지 부모님하고 제가 셋째입니다. 형님이 계시고 누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쟤인데 셋째인데 제 고향은 강원도라고 그러는 거죠. 태백이라고. 단광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중고 다 나오고

0: 아버지 당광, 형님 당광, 누나 이제 자형도 당광. 그럼 제 차례인데 쟤도 당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1: 네.
0: 근데 벗어날 방법이 없죠. 그러던 차에 이웃 그 회사에서 태백고 고등학교 나와 출신으로 서울에 있는 공과대학에 진학하면 입학금부터 매월 잡비하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대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왔어요. 하도 이제 그래서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1: 그 얘기를 듣고 도전하신 거군요.
0: 그렇죠. 이제
1: 네.
0: 이것이 뭐 정말 이때 아니면은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 탄광에서. 그죠.
2: 탄광에서.
0: 예.
2: 예.
0: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그냥 조그만 꼬마 전구를 켜놓고 그냥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서. 근데 그 시험을 쳤는데 전뭐 취업 저 합격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 그래, 이제 거길 졸업을 맡으시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셨어요?
0: 그렇죠. 이제 ROTC니까 장교로 2년 동안 복무를 했죠. 군 복무를 소대장으로서. 그 소대장으로 복무하면서 제가 소대장 임관할 때그 교관으로부터 첫 받았던 그 어록이랄까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명예는 상사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그런 걸 듣고 그 제가 일생의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더니 그것이 지금 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익한 좌우명이었다 이래 생각을
1: 그
0: 합니다.
1: 이후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다가 또 사업도 도전하시게 된 거군요. 네.
0: 네, 그 어디에 가든지 명예는 상사에게 돌리고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니까 어떤 집단이나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빨리 인정받고
2: 그럼 인천에서 지금 직장 예배를 드리신다는데 예배 장소가 어디예요?
0: 예배 장소가 우리 평소에는 예배실이고 그걸 예배가 끝나면 휴게실로 이렇게 사용하는 공간을 식당에서도 하고요. 저희 공장이 인천에 있고 전라도 광주에 있고요. 창원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골프장인데 전부 다 매월 첫 근무일에는 주변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끝나면 원례하고 그 원례 생일자 축하도 해주고 뭐 그다음에 또 잘한 팀그한달 동안 했던 실적을 팀별로 발표를 해서 팀이 잘한 팀에게는 작은 뭐 상품을 주고 잘 못한 팀은 나와서 제일 꼴찌한 팀은 왜 못했는지 격려 박수 받고 뭐 이런 식의 행사를 합니다.
2: 아니, 그럼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세요?
0: 서울 수정교회, 수정교회라고 인천에도 불로동에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조일래
2: 예.
0: 목사님이 이제 시무를 하는 교회인데 제가 원래 서울 영등포 대림동에서 신학생으로 개척한 교회였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부모님 집이 그 가까이 있어서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받고 항상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장 가까운 교회 가보자 이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부모님 집에서 가장 가까운 2층 교회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수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록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 때 개척을 한 교회인데 이거 뭐 일꾼이 하나 왔다고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감투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이제 부흥되니까 이 교회가 너무 좁으니 교회를 좀 넓은 데로 옮기자 이래서 제가 건축위원장을 하면서 불로동 인천에 그 보이라 공장을 했던 공장을 입찰을 해서 이제 낙찰을 받아서 거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1: 그러셨군요.
0: 인천에 수정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를 아주 잘 짓고 크게 지었는데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그

0: 여기까지 다 나아가면은 좋은데 상당 부분 이제 떨어져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본교회가 그리 인천으로 옮겼으니까 그러면 본교회 이름은 수정교회로 하고 서울에 남은 교회는 서울을 하나 붙이자 이래서 거기 남은 교회를 서울 수정교회를 붙이고 제가 그 남아서 남은 성도들을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지금
1: 그럼 이제 제주도에 골프장을 하시는데 예. 제주도에 골프장이 여러 개가 있죠?
0: 예.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골프장이 제일 마지막 골프장이었으니까 제주도 30개 중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골프장들이 한꺼번에 굉장히 골퍼들이 전부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골프장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까지 별로 흑자경영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1: 제주도에.
0: 예. 다행히 저희 회사는 그 코로나 때 값도 별로 뭐 올리지도 않고 또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괘씸죄에 속아 들어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까지 가장 선호하는 골프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어려운 어린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제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강국창 장로님의 간증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여러 사업체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골프장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 해외에서도 또 여러 공장을 또 운영 중이시라고 들었거든요.
0: 네. 지금 그 우리나라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고는 시장이 작아서 못 견디는 상태죠.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우리 고객사죠. 그러니까 LG, 삼성, 대우 할 것 없이 전부 해외로 이제 공장을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반 진출 같이 가자 이러면 그 우린 부품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노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때 다 이렇게 같이 따라간 것이 처음에는 뭐 중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멕시코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두 곳이 있는 건 멕시코가 유일한데 그다음에 베트남, 폴란드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갔는데 현재는 중국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이래서 국내 경쟁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전부 다 중국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서
2: 네.
0: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그러시군요.
1: 만약 장로님이 다시 시작한다 인생을 그동안에 하시던 걸 그대로 하시겠어요? 아이, 난 그거보다 뭐 정치를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0: 전 그 물건을 만들고 개발하고 남이 못하는 걸 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기쁩니다. 그것이 아마 천성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라고 생각해서 다시 해도 전 제조업을 할 것 같습니다.
1: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죠.
0: 예.
1: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요?
0: 옛날에는 자금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기술이 있으면 자금이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돈이 없어서 뭐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모자라는 거예요.
2: 네.
0: 기술이 경쟁국에 비해서 너무 기술을 개발할 시간이 부족하고요.
1: 그렇죠.
0: 다른 나라들은 경쟁 국가가 없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의 그 기술을 일본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1: 그렇죠.
0: 80-90%를 일본에서 배웠는데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놀 때 우리는 놀지 않았거든요. 놀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일본을 따라 아리케준 선생 나라를 그냥 능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 모양을 보고 본뜬 나라들이 참 많이 생겼죠. 중국에서부터 뭐 중국도 우리 수교하기 전에 김우중 회장 계실 때 냉장고 공장을 만들어주

0: 중국 갔어요. 그때는 중국이 어느 정도였나 그러면 드라이버를 들고 있는 사람, 드라이버 들고 있으면 볼트를 날라주는 사람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나라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아, 이거 완전히 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1: 중국이
0: 아, 그렇습니다. 지금은 케이팝의 그 흉내, 뭐 7명, 8명 그 율동하고 노래를 로버트가 다 해요. 같이 똑같이. 아, 거의 완전히, 아, 이래가지고는 지금은 완전히 그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항주에 갔는데 거기는 아주 깨끗합니다.
2: 네, 기술 발전이 참 빠르게
0: 기술도
2: 이루어지고
0: 발전이
2: 있군요.
0: 됐고 아주 그 환경도, 그건 전부 전기 자동차니까 매연을 내는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알리바마 뭐 구타 여러 가지 로봇 회사들 이번에 가는데 본사 견학하는데 다돈 내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예약이 잘안 돼. 아, 그럴 정도로 발달이
2: 참,
0: 돼서.
2: 예.
0: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에는 자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라죠. 그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 치고 자원이 이렇게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 밖에는 자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손놀림. 요거 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2: 그렇군요.
0: 경제 선진국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놀게 하고 이 값을 너무 비싸게 하면, 우리는 뭐 아무리 산에 가도 열매 하나 먹을 게
2: 네.
0: 없잖아요.
2: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화합과 또 집중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0: 아, 예, 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가 경영이나 저는 뭐 가정 경영이나 기업 경영이 거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정 경영, 가정에도 애들이 배고파서 막 우는데 부부싸움만 하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
2: 아유,
0: 우선 애들
2: 또,
0: 밥 먹여놓고 그냥 부부싸움 해야 될 거.
2: 또 오랫동안 이렇게 사업을 해오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또 이런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함께하겠습니다.
3: 샬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죄와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입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극동방송, 또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편안하세요. 이런 글이 왔네요.
2: 귀한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 감사합니다. 사연 채택된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의 은혜의 간증, 또 인생의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3: 또한번
2: 감사합니다.
3: 오셔야 되겠어요? 내
0: 네.
3: 얘기가 많어.
0: 예,
3: 정말
2: 감사합니다.
0: 많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3: 아, 뭐 저희가
0: 목사님.
3: 감사하죠.
2: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

0: 말씀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달 4월 5일이죠.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 맞이하게 될 오순절 성령 주일까지, 성령 강림 주일까지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50일 절기를 함께 보내자라고 선포했습니다. 2000년 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해 주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120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날마다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 그들이 모인 그곳에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해주셨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달려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 세례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불과 50일 전이었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봐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제자들의 마음이 담대해졌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너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듀나미스는 강력한 힘, 파워, 능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늘 이곳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성령주의를 강림주의를 통하여 우리 모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말씀이 기록된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데오빌로에게 보내진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고 또 주님이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서두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강하고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게 되었고 그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문에 각 사람에게 임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로 번역된 헬라어 헤카스톤 이것은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성령께서 임해 주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나 다윗 그리고 사사들이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의 영이 임했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몇 분이 지금 안 하셨는데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잘 판단이 안 서서 대답을 안 하신 겁니까? 한 번 더 다시 묻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답을 힘차게 하셨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셨거든요. 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따라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입으로 따라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 중심의 고백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분들입니다. 성령 세례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받는 것이고, 누구든지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다면 그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그분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받은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뭔가요? 비유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게 뭐죠? 어려운가요 이거? 예, 컵입니다. 컵. 자, 이 안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컵 안에 물이 들어있는 상태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면 성령 충만은 이 컵에 물이 어떻게? 가득 차 있는 상태. 충만이라는 것이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내 심령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은혜로 가득 채워진 상태,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같이 한 번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날마다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강한 바람 같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 혀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언과 같은 은사가 나타나고 병고침과 같은 이적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고도, 성령 세례를 받고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던 나의 자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 옛사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짓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각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졌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오셔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래 있지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위로자, 중재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 왜 물어봤을까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도대체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건지, 사람을 보낸다는 건지, 천사를 보낸다는 건지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제서야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고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만민에게 부어주리.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시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약속대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에서? 죄의 권세에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본성, 죄를 향해서 끌려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끝없는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음란과 정욕과 탐심과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도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도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며 산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내 마음을 다잡아봐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을 다스릴 힘이 없고 내 결단과 내 다짐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주인이었던 옛사람은 죽게 되고 이제 성령님으로 온전히 붙들림 바된 새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불가능했던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웠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것들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 앞에 서게 된 스데반 집사. 여러분, 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나에게 작은 손해 하나만 끼쳐도 그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나를 죽이는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0: 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장난감을 이만큼 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미있게 가지고 놀라고 자녀에게 주었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재밌게 놀아라 그렇게 들여보내주고 엄마가 간식을 준비해서 문을 열었더니 이 아들이 부모가 사준 장난감을 이렇게 끌어안고 만지지 마, 내 거야, 가까이 오지 마. 그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못 만지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키느라 어떻게 친구가 만질까 봐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고 있는 것을 부모가 보았을 때 여러분 그 부모가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당연히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친구랑 재밌게 놀고 즐거우라고 사준 것을 그걸 지키느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날마다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이전과 다른 전혀 살아온, 전혀 새로운 주님 앞에 피조물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경주중앙교회 054-742-1116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줄 강단. 줄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와 삶의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제는 근래에는 계속해서 잘 아는 말씀들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삶을 찾아가는 그러한 데 비중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장로님의 기도처럼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모습들. 또 우리가 이래 보면은 누가 우리 애들이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말을 하거나 이래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이 신비.